0: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진소영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험한 길, 때로는 포우 속의 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1: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동기, 출발, 그리고 삶의 이유가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 안에서 기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다 신앙으로 출발했던 거죠. 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서, 또 이 극동방송이 좋아서, 이 아침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일 아침 9시 부산 극동방송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순서대로 개관하고, 또 그 중에 한 장을 함께 큐티하는

0: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이어집니다. 오늘은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순서대로 성경 살펴보는데요. 일반 서신 들어왔어요, 목사님.
1: 네.
0: 사도 바울의 13권의 바울 서신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바울이 아니라 저자가 다른 사람들이네요, 보니까.
1: 네, 이제 그 뒤에 가면은 바울 이제 끝나고 네. 드디어 다른 분들의 이름이 붙은 그런 서신들이 등장했죠, 벌써.
0: 그렇습니다. 네. 저자 미상의 책도 있었고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책은요. 와, 오늘의 책은 저자의 이름으로 된 책이네요, 그죠?
1: 네, 이 저자는 성경을 아시는 분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네. 이름이 되겠습니다.
0: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이 캐릭터였던 이분. 근데 이 바울 서신 등장하면서부터 이분의 존재감이 살짝 사라진 듯한 느낌도 좀 들었는데요.
1: 네, 뭐 일단 서신 이제 성경으로는 바울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상징성, 네, 여전히 큰 몫을 기독교계에서 차지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네.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책은 전후서로 되어 있고요.
1: 네.
0: 오늘은 전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순서상 신약 성경 저희가 한 권씩 살펴보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벌써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 책이고
1: 네.
0: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문제 주시죠.
1: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소망의 서신.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고난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는 걸로도 유명한데 무엇보다 가장 큰 힌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까요?
0: 오, 네.
1: 그 정도 하면은 뭐 다 그래도 보기를 한번 드리면
0: 네. 네,
1: 보기 1번 베드로 전서. 보기 2번은 배트맨.
0: 아, 네. 네. 뭐 당황스럽게 보기 2번 아주 짧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이름과 함께 또 오늘 아침 여러분 계신 곳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표정 문자 메시지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하고 제일 또 앙숙인 동물 하나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꼭요.
1: 순간적으로 제가.
0: 넌센스 퀴즈 네. 자주 등장하는데,
1: 네.
0: 이 사람은 이 동물을 정말 싫어합니다. 닭을 정말 싫어해요. 그죠?
1: 뭐 고마울 수도 있죠.
0: 네. 그럴 수도 있네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름으로 된 이 성경은 무엇일까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물정 0933,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6월하고도 15일인데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 또 왠지 좀 오늘은 격려받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사랑방 시간이니까 여러분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나눠주시고요. 또 오늘 홍 목사님 오셨으니까 또 목사님 반가운 인사도 전해주십시오.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책 이렇게 아까 목사님 남겨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소망을 다루기 위해서 고통을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 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0: 네.
1: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0: 그래서 오늘은요. 고통 중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세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0: 오늘도 샬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목사님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베드로 전서 아까 보기는 1번이었습니다.
0: 와, 베드로 전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요. 내일 베드로 후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고난, 이 신자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베드로가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1: 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한번 투옥된 적이 있죠.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불과 얼마 후에 베드로도 큰 고통을 한번 겪은 적이 있고, 특히 베드로서는 베드로 전서 후서 둘 다 64년에서 60

0: 7년 사이. 64년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64년 7월 18일 날짜도 기억하네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큰 박해가 시작된 기간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고난을 또한 구체적으로 눈으로 또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후서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고난에 관한 그런 에세이나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특별히 신앙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겐 중요하죠.
1: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임박한 이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베드로는 어떠한 당부를 했는지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서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아침 들려주신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16님은요.
0: 네, 사랑하지만 베드로의 상황에서 나도 모른다고 부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가능합니다. 베드로 하셨네요.
1: 네, 그래요. 아마 그 내가 베드로였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고백을 지금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살펴보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때만 해도 좀 왜 우리 그 만화 캐릭터 중에 사우정 있어요. 목사님. 말귀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 제자 같았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에 등장하는 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리더십이지 않았습니까?
0: 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까지만 해도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후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사모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한 이 베드로, 베드로의 이 엄청난 우리가 복음서에 만나봤던 이 사도 베드로와 오늘 베드로 전후서에 만나보는 베드로는 정말 딴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성숙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참 좋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마나요카츠님, 딩동님, 그리고 3874님 소망에 관련된 찬송 오늘 생각 많이 난다고 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419님도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네, 베드로 전서 기대합니다. 네, 베드로, 피터, 예수님의 수제자.
1: 네, 그리고요. 네.
0: 아까 전에 우리 묵상하신 거 내용을 받으셨네요. 포구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오늘도 샬롬입니다.
1: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기대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베드로전서 집중적으로 어떤 대목을 좀 조명해 주시려고 하시나요?
0: 네, 그동안 뭐 많이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베드로전서도. 그래서 오늘은 5장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다루었던 많은 내용들 그대로도 압축되어서 있고 특별히 또 베드로전서는 중간중간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마지막 장에는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도 또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또 깊이 다루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이 고난의 문제 어떻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당하고 또 임박한 어려움들이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와 희망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찬양 듣고 와서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인지 홍성진 목사님과 깊이 알아가 보도록 하죠.

0: 목사님.
1: 네.
0: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썼어요. 이 아름다운 표현이라든지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서술들이, 그래서 현대 여러 학자들이 아 이거 진짜 베드로가 쓴 거 맞아 이의를 제기할 만큼, 그러나 마지막에 대필자 실루아노, 우리 바울과 실라로 알려져 있는 그 실루아노가 대필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로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미려한 표현과 아름다운 이런 양식들을 남길 수 있나,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경이 된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고난과 박해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전에 닥친 고난과 박해 이야기는 베드로 후서의 배경일 테고요. 베드로 전서는 아마 그 앞부분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안과 염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지 확실치 않지만 전체적으로 휘감는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그로 말미암은 걱정 근심, 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죠.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앞부분 1장에 보면 산소망, 산소망이라는 말 하고 있어서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이게 이제 큰 뼈대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105구절인데요.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관련된 구절이 무려 22구절인가 세보면 나와요. 즉, 전체 구절

한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글을 많이 썼지만 베드로는 현재 남아있는 건 두 권인데 그러나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쭉 이번에도 한번 전체를 읽어보는데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정말 남달랐구나. 당연했겠지만 그런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군데군데서 느껴지는 그러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나 또 남아있는 후손들 앞으로 또 신자들을 향한 당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또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유명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을 참고 견디라. 고난 가운데 굳게 서라. 이런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아, 아마 본인 당사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또한 소망을 주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종들에게 상전에게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0: 오늘 베드로전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 베드로전서에는요, 바벨론이라는 네. 단어가 등장해요.
1: 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편지하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이 어딘가? 그것 때문에 또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또 여러 견해를 제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 비록 로마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제국의 수도고 심장에 해당하는 그런 뭐 그 당시 세계 유일의 가장 큰 대도시였죠. 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성립이 된 거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편지한다라고 바벨론을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거의 뭐 압도적인 하수설이고요. 그 바벨론도 풀기 어려운 구절이지만 사실 베드로전서에는 예, 역사상 가장 난해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읽으실 때 궁금하실까 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예, 3장 19절, 20절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도 베드로전서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오늘 5장 분량의 베드로전서 오늘 어떤 대목 함께 묵상해 볼까요?
1: 네, 오늘은 마지막 장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0: 네.
1: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은 인사하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아, 이 궁금했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마무리는 뭘로 했을까? 네. 아, 내가 다음에 후서도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아마 거의 매 순간을 내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가노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기 때문에 아 베드로 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궁금해졌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0: 베드로전서 5장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암송하시고 좋아하는 또 구절들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염려에 대한 구절이 이어지는데요. 네. 평소 우리 방송과정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이 구절의 배경이 무엇이고 또 이 글을 쓴 저자는 어떤 상황이었나를 살펴보면서 오늘 큐티 들어간다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 배경은 불안이에요, 불안. 지금 막 화형을 당하고 막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박해의 현장은 아직 다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지만 뭔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죽음의 기운. 난 어떡하지? 그런 불안의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 잡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데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특히 약간 젊은 연령대 지금 뭐 아까 또 대학가 시위가 요즘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젊은 세대를

0: 압축해서 한다고 한다면 불안이에요, 불안.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럴 때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 거기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답도 베드로 전서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산 소망, 리빙 호프 아닙니까, 목사님?
0: 네, 산 소망, 네.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네. 우리가 시퍼렇게 붙들고 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죠. 우리는 절대 완전 낙심하거나 절대 절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1: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스카프레너 레위 지파가 불러드려요. 이 곡 듣고 와서요. 베드로 전서 5장 함께 1절로 11절 같이 낭독하고 오늘은 이 대목 같이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도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0: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홍석진 목사님입니다.
1: 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자니라.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관한 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고난을 많이 부각시켜 왔지만 그러나 또 영광이란 말이 참 많이 등장해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성령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영광의 영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책은 베드로전서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 영원한 영광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란 표현도 써요. 이렇게 영광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고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나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겠지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영광 없는 고난이 없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토대가 약해요. 기초가 부실한 공사와 같아요. 그러나 영광이 없는 고난은 그저 그냥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영광 없는 고난이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너희 잠시 받는 영광, 고난이 앞으로 장차 올 영광의 크고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들이 이어서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들, 고난과 영광의 조화 균형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권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장로는 교회의 직분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지도자 일반을 가리키기도 하고 원래 단어가 어른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또 전주교도 그렇고 60대 이상 신자의 비율이 정말 높아졌어요. 앞으로 아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이 자꾸 증가하는 것은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른들, 우리 어른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2절 3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시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뭔가 내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뭔가 나에게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좀 불리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어때요? 더더군다나 어른들 입장으로.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솔선수범해서 우리 어른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먼저 나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어른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교회는 더 아름다운 본이 가득하고 더 덕스러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이 앞부분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됐지요. 그런 좋은 어른들, 아름다운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 이것은 순종하고 겸손이죠. 아까도 읽으셨지만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뭘까요? 자기를 낮춤이에요. 자기를 낮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걸 누가복음 14장, 18장, 마태복음 23장 가는 곳이 다르고 시간이 다른데 세

이번 시기나 똑같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높여주시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낮추시면 안 돼요. 낮춤은, 겸손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야 합니다. 그걸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걸 하면 세상이 나를 좀 높여주겠지? 저 사람 참 겸손하네? 나를 칭찬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낮춤, 겸손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그리 하시면 감사하는 일이죠. 꼭 기억하시고요. 젊은 자들에게는 겸손하라 메시지를 주세요. 꼭 경청하시고 또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겸손장이다 그렇게도 해요. 또 하나 별명이 있는데 염려장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구절 때문이에요. 염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대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예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누구보다도 그 불안과 염려를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관해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나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뭔가를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을 우는 사자장이라고도 해요. 잘 아시는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얘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신하라 했어요. 근신하라는 바울도 세 번 쓰고 베드로도 세 번 쓴 독특한 단어인데, 바울이 쓴 이 단어는 전부 정신을 차리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술에 담리하지 말고 불안하고 괴롭다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빠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깨어있으라, 날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게 뒤에 또 나오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마귀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이 구절은 모든 사람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층에게 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는 사자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워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 사실을 꼭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아멘, 굳건하게 하시며, 아멘, 강하게 하시며, 아멘,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네 번 아멘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잠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연약할 때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그 사실을 꼭 믿음으로 수납하셔서 그걸 소망으로 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 본이 되고 겸손하고 또한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유은성 씨가요. 이 곡을 친구인 민옥이 목사님한테 같이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민 목사님이 흔쾌히 이 곡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인생은 참 한 참도 모른다 할 만큼 안개 속을 걷는 듯 또 폭우 속을 지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목사님?
1: 네, 오늘 폭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장대비가 하염없이 퍼부어서 눈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지요. 그래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불안, 염려인데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산 소망이신 그분을 붙들고 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이 뒤에 이제 영적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이 교우들이 당했던 그 불시험, 불시험이란 단어가 이 베드로전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 엄청난 박해 속에 걸어갔던 그들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은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베드로전서 아까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소개한 거 오늘 진짜 이야기는 못했는데 그걸 보통 승리의 구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나도 승리하리라. 이게 조금 소망의 메시지가 될까요?
0: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1: 네, 홍석신 목사였습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C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꽃동산교회 박운숙 사모입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고요. 엄마 아빠가 교회는 안 다니셨어도 주일학교 때부터 저희 형제들을 다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꾸준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고 대학교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내 죄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2: 극동방송을 사랑하며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박은숙 사모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셨는데요. 또 어떻게 사모가 되셨을까요?
1: 고3 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성령부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2: 박은숙 사모님은 6남매를 키우셨는데 모두 어린이 합창단을 시키셨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들의 헌신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어린이 합창단 할 때 저희 선생님들이 안무 선생님 꾸준히 이렇게 해오시고 또 저희 지휘자 선생님도 단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는 교사가 되셔서도 이제 이렇게 헌신하시고 트레이너 선생님 또 반주자 선생님 선생님들이 너무 감동적이세요. 너무 멋지세요. 그래서 그 안에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마음속에 제일 크게 있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아이들의 영성과 품성 또 실력이 자라고 커지지요.
1: 저희 아이들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다니면서 굉장히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항상 합창단 사내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은 무대에 서게 되고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박은숙 사모님은 우리 애청자들께서 자녀들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많이 보내주세요. 자신 있게 권합니다.
1: 어린이 합창단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3시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여럿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선배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회성도 길러주고 매 주마다 모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아이들 시기

0: 때 합창단에 보내면 정말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우리 아이들 중요한 시기 때 어린이 합창단에 꼭 보내서 찬양 선교사로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또 자비량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특별히 아이들 키우면서는요, 어렸을 때는 신우들이 유치원을 하고 또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또 키워주셨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만났던 자모님이셨는데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6명을 다 학원을 그 원장님이 다 그냥 키워주셨어요. 공부를 다 가르쳐주셨고, 또 크면서는 대안학교 또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아이들 부흥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키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쪽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 포장마차 하시는 권사님은 저희 교회 앞에서 하셨는데 저희 주일학교 간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1: 박은숙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듯, 저희 극동방송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위해 기도하고 또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전화 주시겠습니까? 061-650-3800, 061-650-3800번입니다.

0: 제가 몸이 건강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항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박은숙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남편의 사랑, 박은숙 사모님의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0: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입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주셔서 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육남매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을 시키신 박은숙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며 박은숙 사모님처럼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 061-650-3800

1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50원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 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2: Busan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에피비스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 가족 여러분께 건강 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임승대 원장의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예, 비뇨기과 전문의 임승대입니다. 요로결석은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틀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죠. 옆구리 통증. 일반적인 어떤 근육통이나 이런 복통, 비아리 이런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극심한 산통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주기적으로 옵니다.

통증 자체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수분 동안 지속되다가 또 수시간 동안 괜찮다가 또 갑자기 또한 시간 아팠다가 또 괜찮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통증이 사라지니까 아이고 괜찮아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석에 생기는 통증은 자세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통증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결석의 위치에 따라 통증이 조금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부 요관, 뭐 중부 요관, 하부 요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약간 의학적인 얘기긴 한데 결석이 위쪽에 있을 때에는 약간 옆구리 쪽, 갈비뼈 쪽 아래쪽이죠. 거기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 이거 좀 상부 요관에 결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중부 요관에 있는 결석은 결석이 이제 중간쯤, 요관의 중간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데 그럴 때 오는 통증이 아랫배 쪽, 뭐 사타구니 조금 위쪽, 아랫배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오른쪽 중부 요관에 이제 결석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맹장염하고 굉장히 좀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부 요관 결석. 이제 이게 결석이 이제 밑에까지 방광 근처까지 내려온 경우를 말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서해부라고 하죠. 사타구니 그쪽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뭐 여성 같은 경우 음부, 남성 같은 고환 이런 쪽까지 통증을 유발하고 어떤 경우는 허벅지 안쪽까지 아프다는 분도 있습니다. 약간 밑쪽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석의 통증 자체가 약간 특징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분들은 통증이 왔다고 조금 막그 내과를 가고 정형외과를 가는 것보다는 이런 통증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비뇨기과를 먼저 오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왔을 때 같이 동반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가장 많이 동반되는 질환 그 증상이 메스꺼움, 구토, 구역구토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장과 위장은 신경을 공유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통증이 위장으로 전달이 돼요. 그럼 위장에서는 당연히 이 통증을 받아들이니까 놀래가지고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구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옆구리 통증이 아프면서 메스껍고 구토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결석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혈뇨를 동반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 돌 자체가 내려오면서 요관을 이렇게 긁어대기 때문에 미세한 상처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변이 나오는데 예, 붉은색을 띠는 소변이 나온다고 한다면 약간 좀 아래쪽에 있는 결석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약간 콜라색으로 나온다 하면은 신장이라든가 상부 요관 쪽에 있을 확률이 좀 높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혈뇨가 나오고 옆구리가 아프다. 그럼 뭐 결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석 자체가 이제 방광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그때는 오히려 통증보다는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 보고 나서도 오줌이 남아 있는 느낌이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소변 볼때 아파요. 그래서 어떤 분 여성분들은 이걸 가지고 방광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저희도 그냥 언뜻 들어봐서는 방광염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뭐 옆구리 통증 없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저희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방광염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염증은 없고 피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 하부 요로 결석, 방광에 가까이 있는 결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예, 결석의 증상은 옆구리 통증이 서서히 내려 아랫배 그 다음에 사타구니, 예, 아래쪽까지 통증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구역구토, 혈뇨, 빈뇨, 잔뇨,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증상들은 나중에 가서 이제 다음에 해야 할또 응급조치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하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는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부지런히 만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하고 어떤 사람 공부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하지만 돌아보면 뭐가 먼저인지를 놓치고 그냥 열심히 하루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우선순위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 삶에 있어서 먼저인 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내 삶에 살면 살수록 행복 대신 불행이 밀려오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선택에 먼저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오늘 저는 그런 질문과 함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시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가 찾아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교수쯤 될까요? 그 율법을 전공하고 공부한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당신 공부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회심의 질문 하나를 또 던져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속에 도대체 저에게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평범한 질문 같지만 이 율법 교사가 의도한 조금 의도가 나쁜 사악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이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당신의 사역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죄인들까지도 다 당신 이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탄과 심지어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질문의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이 사람에게 그 질문에 도전을 하며 던지시는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질문의 대답을 비유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비유는 두 도시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배경으로 한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로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 차이가 한 1000m 돼요.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고 여리고가 낮은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무슨 길이 지금처럼 잘나 있었겠습니까? 자연 길 그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 차이가 나니까는 험한 길이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대도시예요. 대표적인 두 대도시예요. 그러니 두 도시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 것이고 물자가 수시로 오고 가는 길인데, 길이 험하다 보니 이 길에서 때때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건을 빼앗고 행인을 덮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악명 높은 길이에요. 바로 이 길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가진 것다 뺏기고 실컷 얻어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때마침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이 자리를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성직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집으로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에 성직자가, 아니, 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당연히 도울 거라는 상식적인 계산을 우리 모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사장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시신이라든지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순간, 그때부터 7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제사장이 내일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하거나 누구 심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뭐 해야 될 그런 성직자로서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졌다가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면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공적인 사역들, 계획들, 이미 스케줄에 잡혀 있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적인 사역과 기본적인 윤리 사이에 이 제사장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결국 안전을 선택합니다. 할수 없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을 조금 제가 변론해 주자면, 할수 없이 가지만 빨리 다른 사람, 하나님 누굴 보내서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때마침 제사장이 떠나간 바로 뒤에 레위인이 또 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쓰러진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조금 전에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합리화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하고는 수백 년 동안 원수 관계로 지내온 민족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의 자손들이 혼혈아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외국인들하고 혼혈아로 태어난 그 사마리아인들을 율법적으로 더러운 민족이라고 배타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마리아인을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대접을 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어서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이 유대인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배경, 그들의 그동안 가져온 섭섭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걸 알지만 얼른 달려가서 가방에서 포도주와 올리브를 꺼내서 소독을 해주고 상처 위에 기름으로 발라주고 응급처치를 해요. 그리고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급하게 가서 이 사람을 눕히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내가 있는 우선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데나리온을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줘요. 두 데나리온이면 지금 2026년도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주고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 드릴 테니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 가운데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우리는 다 쉽게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두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악당 일을 한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두 사람이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개인적 선택 때문에 공적인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지면 7일 동안 성전의 업무를 못 보니 나로 인해서 성전이 드려야 될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선택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효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도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조금도 두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할수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두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해요. 대신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꺼이 손해를 본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런 문화 또 제사장 레위인의 특수성 이런 걸다 고려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은 할수 있지만 그렇게 냉소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박한 평가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을 주목하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중요한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 살리는데 내가 이게 손해되는 걸 알아요. 사람 살리는데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곧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손해보고도 그걸 항상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먼저
우리가 이것이 먼저 우리의 가치고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효율성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늘 먼저이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회복하고 계몽해야 될 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에 끼어드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내 계획이 남들에 의해서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하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겹고 나 하나 버티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살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가 남을 돕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이 좀 있고 또 좀 삶의 여유가 있고 뭐 내가 읽어놓은 뭐가 좀 있어서 아 이제 좀 남을 도와도 돼. 이럴 때 남을 돕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 어려운 월급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내 시간도 내기 어려운데 내가 내 자녀들 좀 돌보는 것도 못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뭐 이거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을 위해 뭔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그닥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아니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 던지는 이야기 속에 반론을 하기 위한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에 가면 제일 큰 통신회사가 T-모바일이라는 통신사예요. 근데 이 T-모바일에서 2019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고객센터의 제1의 원칙은 평균 통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빨리 끊고 다음 전화를 받아야 효율적인 고객센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T-모바일에서 이 정책을 뒤집는 정책 발표를 경영진이 해요. 어떤 거냐면 통화 시간이 얼마나 길어도 상관없다. 고객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충분히 해결해 주어라. 이 경영 방식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T-모바일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 많은 민원인들을 한 사람이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하는 걸 들어주면서 충분히 그 사람이 해결될 때까지 최대한 그렇게 하라고 경영 방침을 바꾸면 이거는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효율적인 경영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왔어요. 첫 번째, 직원 이직률이 이전보다 31% 감소하면서 회사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대요. 두 번째, 고객 이탈률이 역대 최저였고 반대로 고객 만족도는 역사상 압도적 1위를 찍습니다. 무엇보다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두 번, 세 번 전화한 일이 사라지면서 전체 서비스 운영 비용이 오히려 13% 줄어들면서 경영상 이익을 회사에 가져오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의외의 결과에 놀라지만 저는 이 결과는 이미 예견된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T-모바일처럼 사람을 먼저, 사람 살리는 일을 먼저 선택하면서 소위 효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평생 추구한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루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울면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지금 이 상황은 속된 말로 1분 1초가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세요. 왠 줄 아십니까? 12년 동안 만성하혈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고 있는 시간에 멈춰서서 한가하게 그 여인과 눈을 마주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병도 낫지만 네 영혼도 치유한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머물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회당장의 생각 속에 더 급한 일은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사람은 당장 죽는 병은 아니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효율성을 들어 비판하는 일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길거리에 버려진 한 여인을 살리는 일에 그 자리에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결국 살려내요.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먼저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이 귀하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고 살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 사역을 줄곧 감당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우리 나름대로의 내 계획과 스케줄에 의해서 효율을 따라가다 보니 때로는 당장 자녀가 부모에게, 어쩌면 가장 마지막 부모에게 SOS 구호 신청을 보내는데 부부니까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고 기댈 데가 없어서 그 마지막 부부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마지막 구호 요청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일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바쁘니까, 그 한 생명의 마지막 혈루병 앓는 여인의 외침 같은 그 거리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담아주지 못하는 우리들, 너무 효율성이나 결과와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우리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춘기 아이가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여보 나 이야기 해야 되겠어, 근데 지금 안 돼, 나 출장 가야 되니까, 지금 고객하고 만나서 이거 해야 되니까 안 돼, 이 효율성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진짜 회복해야 될 사람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보람된 일이 뭐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이 보낸 문자 속에 아무리 바빠도 잠시 호흡하고 답장 하나 보내주시고, 직장 동료에게 먼저 커피 한 잔 주면서 그 5분의 위로와 대화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지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리 바쁘고 지금 아무리 분주해도 단 몇 분이라도 삶의 여유를,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는 그 여유를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아니 이미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사람을

0: 나에게 왔을 때 지켜내고 살려내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다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건 달라요. 열심히 살되 진짜로 잘 살으려면 이 먼저를 뒤로 빼놓지 말고 이 먼저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순학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품고 계신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 병마와 고통으로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네,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1: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진실되게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응답받고 감격하여 일어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은 내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지만 이 시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릴 바를 아릴 때 하나님이 인자하신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간절히 구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 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9700 성도님, 내일 시범 수업이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말과 일에 실수가 없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일과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맡기신 학생들에게 선하고 강력한 주님의 영향력만 끼치길, 저 또한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 총명과 체력으로 모든 책들이 깨달아지기를, 그리고 제때 밥 잘 챙겨 먹기를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할 말들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앞에 서서 그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도 감동받고 또 듣는 모든 이들이 정말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면서

0: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가서 수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700님 시범 수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과 일에 실수 없이 잘 진행하여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보는 이들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수업이 아주 가장 모범적이고 감동주는 수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힘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할 때 열정적으로 뜨겁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9215 성도님 조카 김민수가 보험 설계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고객을 찾아 길을 걸을 때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말을 부어주셔서 보험을 필요로 한 분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정말 그 조카가 귀한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여주신 줄 믿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조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215님 조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카 김민수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날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말을 하나하나 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조카의 그 모든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복음 설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9507 성도님, 요즘 엉덩이 통증과 뒷부분 허벅지 땡김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0: 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건강하게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만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것은 먹지 말고 그리고 항상 반듯한 자세로 앉고 걷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도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걸을 때도 힘차게 힘을 주어서 반듯하게 가슴을 내밀고 걷고 이렇게 하면 이 통증 깨끗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몸의 자세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자세를 그렇게 갖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반듯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극복하면 반드시 통증 사라지고 그 땡기는 거 다 물러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507님 엉덩이 통증과 허벅지 땡김 때문에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힘차게 그러며 힘차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9507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0: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깨끗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0317 성도님, 6월 9일에 병원에 어머니께서 폐렴 증세로 입원했어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아마 어머니가 연세가 높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질병을 이기고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그렇게 어머니께서 병상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또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어머니께서 이 병을 이기고 빨리 퇴원하게 되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0317님 어머니가 9일에 폐렴 증세로 입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병세를 보면서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이 폐렴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걷고 뛰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온 가족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회복이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826 성도님, 족저근막염으로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계속 물리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완쾌되어 산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그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할 때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여왔고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2826님의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전생애를 바쳐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826님 근저 종막염으로 다리가 불편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걷고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다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쾌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그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의 그 안진뱅이처럼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완쾌되어 산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아들이 3년째 임용시험 준비 중이에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11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꼭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0: 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제가 우리 학생들께 늘 부탁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느냐 물으면 열심히 한다 그래요. 얼굴 보니까 열심히 좀 모자란 것 같다. 코피나게 공부하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코피 터질 만큼 열심히 하고 그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0: 이제 시험 치므로 말하면 11월 달에 거뜬히 통과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3년째 임용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임용시험 합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아들이 지혜롭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시험 쳐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승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좋은 결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391 성도님, 딸 권지연 주님께 속히 돌아오길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시간이 되면 그 정확한 시각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1391님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모습이 어머니의 가장 간절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머니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딸 권지현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생애가 능력 있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또 사랑의 기도, 믿음의 기도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507 성도님, 이번 토요일 어머님 생신을 맞아 가족여행을 계획했어요. 아버님께서 걸어 다니시기 힘드셔서 걱정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행 대신 각지의 음식을 준비해 어머님 댁에 모이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려요. 또한 21일 신랑 월급날에 반으로 줄어든 월급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여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이제 한 가족이 그냥 그 머무는 집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음식 많이 이제 각자 준비해 온다고 하니까 음식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이웃에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고 어머니 생신을 기회로 이웃들과 더 함께 정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믿음을 돈독히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 머지않아서 또 곧 하나님께서 수입도 원상복구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병이어가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적은 월급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어머니 생신 복되게 보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507님 토요일에 어머니 생신을 맞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 나누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0: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번 기회가 온 가족들에게 은혜 충만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 없도록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 없다고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간절한 또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을 모욕했던 강대국 블레셋은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약궤가 그 블레셋의 포로가 된 거라고 다들 생각했지만 실은 이것은 트로이의 목마 같은 하나님의 한 수 높은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만한 블레셋 땅 심장부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신전과 도시를 무너뜨리시면서 누가 과연 만군의 여호와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의 도시들이 차례로 무너져 내리면서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뭐 공포에 사로잡혀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겠죠. 그렇지만 상황은 결코 호전되지 않았고 마침내 7개월 만에 그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그 언약궤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언약궤로 인해서 너무나 처참한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막 돌려보냈다가는 새로운 재앙이 그들을 덮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제사장들이나 복술자,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자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카운셀 하기를 먼저 6절에 보니까 그 옛날 애굽을 생각해라.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다가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받았던 걸 기억하느냐? 애굽은 블레셋도 무너뜨린 강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빨리 결정하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제, 길트 오퍼링을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을 수반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야, 블레셋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또 얼마나 자존심이 아직까지도 셌냐 하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곱게 돌려보내지 않고 좀 독특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워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한 번도 멍에를 메워보지 않았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목적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정결하고 흠없는 암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워보지 아니한 암소가 처음 보면서 서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마부가 없이 멍에를 메고 벳세메스까지 20km 떨어진 거리로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블레셋의 아주 유치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시켜 놓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멀찌감치 이렇게 망원경을 보면서 이제 따라가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 번도 멍에를 메워보지 아니한 암소들이 자기 송아지들이 우는데도 한 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정확하게 갑니다. 이걸 보면서 블레셋의 방백들은 기가 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7개월 만에 국경을 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여러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자, 언약궤를 떠나보내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참하게 심정이었죠. 자존심이 무너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축제죠. 마침 추수철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밀을 베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가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막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무도 언약궤를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언약궤가 실린 수레가 멈춰서는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발에 밭의 큰 돌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세우게 한 거죠. 베스메스의 레위인 제사장이 비로소 언약궤를 수레에서 내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레위인만이 운반할 수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하게 했지만 모르고 한 짓이니까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어쨌든 그 레위인 제사장의 인도로 베스메스 사람들은 율법의 명한대로 언약궤 앞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 번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였어요.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이 화목제는 어린 양의 피로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여호수아 집 앞에 그냥 그 밭에 큰 돌이에 그냥 앉혀졌어요. 참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어떻게 이렇게 들판에 그냥 자연석 같은 돌 위에 모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한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겸손히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돌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멀찌감치 이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따라왔다고 했죠. 그런데 벳세메스까지 왔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본 뒤에야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원했어요.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전시해 놓고 모독하려 했던 자신들의 행동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언약궤 앞에서 귀하게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창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강한 존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욕하려 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하는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러분, 길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까? 벳세메스에 적어도 사람들은 예배하는 모습에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잠잠한 충격을 준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지 7달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19절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먼저 저 가로치고 5만 저거는 개역개정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잘못된 걸 그냥 그대로 쓴 건데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3만이 안 되던 때예요. 그러므로 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5만 70명이 죽을 리가 없고 저 히브리어 알파벳 표기로 저 5만짜리는 없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70명입니다. 그런데 70명도 그 시골 동네에서 아주 많이 죽은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까지 잘 들여놓고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조금 여러분이 문화적인 맥락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언약궤는요, 실로에 있는 중앙성서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 시절 때는 언약궤가 앞장서서 행군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었지만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은 실로 안에 딱 성막 안에 지

성소에 앉아 있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하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7개월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성막 밖으로 나왔고 그게 블레셋에게 탈취됐다가 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들여다봤다는 건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잔치 구경난 것처럼 와서 야 이거 언약궤야 그러면서 막 만져보고 막 달려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래전에 언약궤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서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구경삼아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난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라. 구경거리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예배는 쇼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거룩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하나님을 함부로 구경거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독한 블레셋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란 말이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함을 잃으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야단친 게 맞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친 게 맞나? 훨씬 이스라엘 백성 야단친 게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죽은 건 70명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무례함을 죽이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이신 것처럼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거룩을 체험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우상 대하듯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도 세상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언약궤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옆에 동네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겨가게 합니다. 10장 1절 읽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기랏 여아림은 벳세메스보다 여러모로 볼 때 더 큰 성읍이었던 것 같고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경건한 제사장들의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을 받고 직접 사자들이 와서 언약궤를 옮겨갔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다 그랬죠. 레위인 남자들이 왔을 텐데 이 기랏 여아림이 벳세메스보다 450m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450m 높이의 언덕길을 남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땀이 피같이 흐르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그때 하늘아버지의 임재로 충만해지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의 땀을 흘리지도 않고 섬김의 땀을 흘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도 기도의 땀, 섬김의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부흥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그런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흥으로 이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눈물로 헌신의 땀으로 반복이 되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기랏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을 레위인 제사장 부자인 아비나답과 엘리아살이 맡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웠잖아요. 7개월 전에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의 아들들도 레위인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적에게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성별되었을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절 읽습니다. 궤가 기랏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언약궤 이동 동선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개월 전에 이 에벤에셀 근처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대패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죠. 이 언약궤가 사실은 성막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편승한 거예요.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우린 이길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가 뺏겨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탈취되어서 블레셋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까지 왔다가 아스돗에서 배웠죠. 다곤 신전을 언약궤가 무너뜨리면서 전염병이 돌고 혼비백산한 그들은 그 다음 군사도시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또 놀래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7개월 있다가 벳세메스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벳세메스에서도 70명의 사람들이 언약궤 들여다보다 죽었죠. 다시 기랏여아림이라는 도시로 가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20년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다음 주에 다룰 그 사무엘의 미츠바 대성회 때까지 20년이고 그때부터도 50년 더 있습니다. 70년을 여기 있게 돼요. 희한해요. 그리고 70년 뒤에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랏여아림에 머물러 있던 이 언약궤는 실로 중앙성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20년 동안 언약궤가 기랏여아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2절 말씀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They turn back to the Lord.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울부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그걸 건드리다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기랏여아림에서 언약궤가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심령이 부흥의 불길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뭐든지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당연시 여기던 것을 다시 소중히 여기게 되지 않나요? 건강도 한번 잃어버렸다가 찾고 나면 이제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그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시작했어요.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제는 12지파가 전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지파별로 나누진 지역 이기주의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것은 장차 다가올 통일 왕국을 준비하는 초석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마음이 될때 서로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회개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기랏여아림에서 20년을 또 기다리십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으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영적인 레슨을 배워야만 했어요. 저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처럼 잘 사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시설로 따지면 그 험한 들판의 바위에 있는 것보다 블레셋의 웅장한 신전에 있는 것이 더 좋으시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남이가 떨어지게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벳세메스 시골 마을에 보잘것없는 바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사고 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는 들어왔지만 원래 있던 실로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매년 실로에 와서 절기를 지키며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은 바로 언약궤가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로가 타락했어요. 실로의 제사장인 레위와 레위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컸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승리 아이콘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야합해가지고 꺼내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실로 성막 밖으로 꺼내서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적에게 패하고 그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싸우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은 땅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언약궤가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을 다 죽이셨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실로를 떠나왔던 언약궤가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뒤에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에서도 함부로 언약궤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이시고 기란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땅이나 인간의 시스템에 갇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로를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언약궤가 도착한 땅 벳세메스, 그리고 그 뒤에 20년, 70년을 머무르는 기랏 여아림은 유다지파의 땅이에요. 언약궤가 이곳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진다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선수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훗날 유다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이 다윗이 오랜 세월이 지나 왕이 되자마자 한 결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에브라임의 실로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가슴에 안을 때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놓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부터 가져와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사울은 왕 되자마자 기념비부터 세웠는데 다윗은 왕 되자마자 언약궤 가져와야 돼요. 그 결정이 선포되자마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울렸어. 아, 맞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구나. 기도가, 예배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셔야지 이 나라가 살겠구나. 다윗이 그걸 아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인 거야.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겠다는 다윗의 결정은 침체된 가정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왕이 된 다윗은 돈과 권력을 손에 쥐었고 국민의 지지도도 한 몸에 받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학벌 좋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다면 속빈 강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식욕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왜 블레셋으로부터 다

0: 다시 돌아온 언약궤가 실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그들의 삶 중심으로 한 번에 쑥 들어오지 못하고 초라한 변방의 국경마을 기랏여아림에 그토록 오래 머물러 계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거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첫째, 깨끗한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어질러진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둘째, 우리를 사랑하고 웰컴하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이라도 집주인이 막눈 홀리고 쌀쌀하게 대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첫째, 깨끗한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오셨는데도 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 기랏여아림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불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너무 많아요.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막는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오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나야 돼요. 기도의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웰컴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미지근적적한 차지도 덥지 않은 열정으로는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위기를 지나고 있다면 몸이 망가져 있고 관계가 부서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자식들이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반항의 시기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쑥 들어오셔야 됩니다. 변방의 가장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순간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불가능한 치유와 회복과 기름 부으심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가장자리에 앉혀두는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갔던 다윗의 열정으로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15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재논의 움직임과 법원의 동성 파트너 법적 보호 판결 등 전통적 가족 가치를 뒤흔드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성경적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교계와 시민단체의 대규모 연합기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낮 최고 기온이

0: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전국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 거대한 방파제를 구축하고 거룩한 영적 방어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지난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 집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과 전통적 성윤리 수호를 촉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김운성 목사는 이번 모임이 정치적 목적이나 개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순수한 영적 연대임을 명시했습니다. 예장합동부총회장 정영교 목사 역시 대회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며 교회의 목소리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집회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시민문화운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 도시데이터 기준 1만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태아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한 뒤 서대문역과 대한문을 거치는 도심 거리 행진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성명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위헌적 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국 5,679개의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한 2026 기독학생 연합기도운동 더 라이트 집회도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와 사단법인 꿈미 등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청소년 8천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원천침례교회 김요세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생들이 세상의 입시 경쟁과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학생 대표들은 교실의 따돌림과 폭력 문화를 회개하며 학교마다 복음의 동아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으며 현장에서 학생 410명이 학교 기도 모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지역교회와 연계해 중고등학교 학원 복음화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과거의 물량주의적 숫자 목표에서 벗어나 성도 한 사람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교단 차원의 전도운동에 나섭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도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미디어대회를 열고 오는 11월 1일을 총력 전도주일로 지정해 바로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병배 선교국 총무는 말로만 전하는 사역을 넘어 복음에 맞는 삶이 동반될 때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 목표를 앞세우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9일 출정 예배를 시작으로 태신자 기도를 거쳐 11월 1일 이웃 초청 행사까지 총 8주 동안 진행됩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번 운동이 단순한 교회 성장 행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7.14 연합대성회를 앞두고 영남지역교회의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대구경북연합기도대성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구경북지역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13일 대구 동신교회에서 첫 번째 지역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앙갱신과 복음통일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빠져들면서 기도의 힘이 죽어가고 있다며 연합기도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단을 오른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은 분열된 나라의 공의 회복과 무너진 가정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를 주제로 대회를 이어갑니다. 한국교회의 태국 선교 7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선교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선교사 감소와 사역지 편중 등 구조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는 어제 태국 방콕에서 선교 70주년 기념 포럼을 마무리하고 한국교회의 지속가능한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권삼승 선교사는 지난 70년 동안 태국에 1,7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으나 최근 신규 유입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선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별세 수치가 2020년대 들어 12명으로 증가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익만 태국

0: 한국신한연구소 소장은 한국 선교 인력의 84.2%가 방콕 등 중북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 동북부와 남부 무슬림 지역으로 인력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선교사회 김주만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태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고 건강한 현지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동반자 선교 모색에 힘쓰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학문, 신학은 죽은 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서 살리는 것은 영, 내 영,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거요. 이 몸뚱아리가 왜 있어?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거는 시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밥 먹고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야. 죽은 몸.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학문이 받쳐주고 밝게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해주는 것이 학문이 필요해요. 학문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걸 밝혀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름길로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지식을 의존하는 학문은 육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명을 받고 여기 온 거예요. 그것을 확신을 잡았다면 성령을 심은 신학,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신학,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로만 껍데기로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가 말로만 해서 실제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신학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이 우상화가 됐는데 우상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신학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연구하고 성경을 사람의 기록한 책으로 연구하고 만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인류의 신학자들이 목회를 못한다. 설교는 아는 지식으로 전달했지만 목회를 못했네. 생명을 주는 거니까 성도들이 문화, 철학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학문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

0: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늘 시간 참 잘 썼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나요? 같은 24시간인데도요 어떤 날은 그냥 흘러가 버린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참 의미 있게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목사님께서는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절약하다라는 뜻보다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흘러가버릴 시간을 건져내고 헛되이 지나갈 순간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 남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면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건져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값진 시간인지도 몰라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시간을 건져내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힘찬 찬양으로 함께할게요.
1: 하나, 둘, 셋.

금을 만드는 시간, 웨이홈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도요, 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의 확실함을 갖는 것. 내 믿음이 더 굳세지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고 하면 뭔가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걸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것, 이런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요 결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져 올리는 시간이겠죠. 벌써 6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조급함에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져 올려내는 시간, 살아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 내 성공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더 힘찬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두 곡의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들을 같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너무 기분 좋은 월요일 같죠? 네, 4831번님이 월요일이 되니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채워가고 싶다고 다짐해 문자 주셨습니다. 네, 어느덧 6월 중순이네요. 네, 이제 또 뭐 몇 주 지나면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이렇게 또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달이 바뀔 때마다, 주가 바뀔 때마다 또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주님 안에서 더 사용하는 것, 선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을 건져낸다. 그냥 흘러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져내어서 그 시간을 붙잡아서 정말 주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또 이번 주가 되면 좋겠어요. 7205번님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마음이 뜨겁다고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1947번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붙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뭔가 내 계획과 내 시간 안에서 너무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여겨지면 뭐 예배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를 나중으로 밀어도 되지 않을까? 좀 후순위에 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지킬 때, 정말 그 시간을 지킬 때, 그 시간들이 또 나를 붙잡아주고 지켜준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8564번님이 벌써 6월 중순을 향해 가네요. 시간은 빨리빨리 흘러가는데 믿음은 더디 자라는 것 같아 조급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볼게요 라고 주셨어요. 믿음이 더디 자라는 것 같아 조급하다는 표현. 이게 참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 성장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통과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네. 정말 순금같이 나아가는, 금이 되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말씀 한 장 읽고 오늘 시작했는데요. 마음이 참 남다르더라고요. 3178번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시대요. 맞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첫 시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으로 지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멋집니다. 6753번님 샬롬, 나의 사랑하는 주님, 또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시간 어떻게 잘 사용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처럼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격려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다를 수 있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간을 건져내는 복된 한 주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방치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죄는 첫째, 쓰디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고해요. 지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사모하다가 병이 났잖아요. 그러자 그의 친구 요나답이 간교한 꾀를 제안했어요. 암논은 그의 말대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말을 자기 침실로 오게 한 뒤 억지로 동침했어요. 그러고는 오히려 미움이 사랑보다 더 커져 다말을 내쫓고는 문빗장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자초지종을 들은 압살롬이 수치를 당한 누이 다말을 위로하고자 누이야 근심하지 마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압살롬은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오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도 위로도 아닙니다. 새로운 폭력의 시작이기에 오히려 더 큰 근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압살롬의 말을 들은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지요. 왕의 딸로서 세상 부러울 게 없던 그녀가 처량하게 된 이 일은 역설적으로 축복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셨어요. 다말은 이 사건을 통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지만 암논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밧세바와 저지른 간음과 살인의 죄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과 살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가문의 치욕을 은폐하려고만 했어요. 아들 암논을 진정 사랑했다면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 그를 돌이켜야 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해요. 이에 압살롬도 암논을 미워하지만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가슴 깊이 숨기고 괜찮은 척 연기합니다. 차라리 다윗에게 가서 분통이라도 터뜨렸다면 관계가 회복될 여지라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사귀는 독한 미움은 결국 살인이라는 쓰디쓴 죄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한 분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압살롬처럼 마음속에 쌓아두고만 있지는 않나요?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죄는 둘째, 복수로 인한 불행을 낳습니다. 그 후로부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다윗과 암논, 압살롬에게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미움을

간직하면서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23절, 24절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라고 해요.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다윗이 거절하자 압살롬은 집요하게 간청해요. 결국 다윗은 암논을 포함한 모든 아들을 보냅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도 이용되었고 이번에는 압살롬의 복수에도 이용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적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혹독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논을 향한 사리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이 압살롬에게는 얼마나 큰 저주였겠습니까? 당하는 입장보다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복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더 불행합니다. 망치로 조개를 깨려고 하면 조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소금물에 담가두면 저절로 입을 열지요. 분노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는 억압하거나 위장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표현하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즉시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의 간청에 못 이겨 해가 되는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내 속에 오랫동안 품은 미움과 분노가 복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나요? 직장과 대학원에서의 훈련으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장 생활 8년 차로 유능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던 저는 업무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는 상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높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에 상사의 반복적인 확인은 부담으로 다가왔지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전에 업무 보고를 마쳤음에도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왔고 저는 퇴근 후 연락은 불편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직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함께 기도하던 중 월급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러나 대학원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학회 업무와 논문 일정 속에서 또 다른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직장보다 더 까다로운 학회 업무를 통해 하나님은 제게 말씀 앞에 멈춰서는 연습을 시키셨어요. 작은 부당함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23절에서 암논의 죄는 2년 동안 다뤄지지 않아 압살롬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저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간 제 기준과 판단을 앞세워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요. 중간 관리자의 위치가 된 지금 후배들을 보며 나만 옳다 여긴 치기 어린 제 모습이 떠올라요. 죄의 삭슨 사망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미움과 불편함을 묵혀두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받고자 날마다 큐티하며 적용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동료와 저의 의견이 다를 때 제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먼저 직장, 가정, 교회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28절에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고 명령해요. 모든 것을 치밀히 살피고 연구해서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를 기다립니다. 암논은 마치 2년 전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완전히 술에 취해 방심하지요.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처벌하지 않으니 자신이 대신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런 복수는 사랑도 정의도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겉으로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얻을 만큼 나이스하고 매력적이었지만 속으로는

0: 시퍼런 칼을 품고 있었어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사실 다윗의 죄에서 시작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과 분노로 덮으려 할때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방치한 죄의 결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감춰진 내 죄를 드러내어 회개함으로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하게 되고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 가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며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의 죄를 보며 다윗처럼 분노하면서도 정작 마땅한 훈육을 하지 않아 회개로 나아가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복수의 칼을 품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식구들과 지체들을 조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판하려 한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구속사로 해석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운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채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규

0: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EU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어요.
1: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0: 네.
1: 그 핵 개발을 멈추기 위한 그 조치였잖아요.
0: 그렇죠.
1: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와 EU를 비롯해서 전 세계 우려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반발하는

0: 하면서 비난했었죠.
1: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평화를 위한 노력들,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한 시도와 또 우리의 기도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손쉽게 얻어지지 않는 만큼 통일 그리고 평화는 더 값지겠죠.
0: 네, 그 평화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참 많고요.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함께 기도의 산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0: 아멘.
1: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0: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라는 아멘.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우물정 1069번으로 계신 지역과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벤처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출석 인사 보내주세요.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벤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와 함께 문자로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0: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1: 2483님은 너무나 예쁜 공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서 오늘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사냥 잘 듣고 있어요.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와.
1: 지금은 집인데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 정말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524님 인천 계양에서 집안 정리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대요.
1: 네.
0: 오늘 날도 좋고 한데 깨끗하게 정리 잘하시고 더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부천에서도 듣고 계신데 더워서 카페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셨고 네. 일산에서도 출석해 주셨고요. 파주에서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그 독재 사회가 속히 무너지기를 하시면서 1113님 참석해 주셨어요.
0: 시흥에서도 오늘 퀴즈도 기대돼요 하셨는데 이외에도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시죠? 얼른 출석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출석이 왜 중요하냐면 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대표다. 우리 지역의 기도의 사명자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출석 인사 나눠주십시오. 자 OFP데이 월요일입니다.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 그 은혜의 나눔을 함께하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는 오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6월이라서 아마 각 교회에서도 이 나라를 위한 또 우리 남북의 하나됨을 위한 이런 기도의 자리들이 참 많을 텐데
1: 네.
0: 여러분 더 신경 쓰시고 더 마음을 쓰셔서 그런 자리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시면서 간증도 들으시고 우리 탈북민 목회자분들이나 탈북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초대하셔서 같이 들으시면서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권면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분들 뭐 연결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교회가 있으시면 저희 극동방송 북방사역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하고요. 한편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석균 목사님과 찬양사역자 강중현 씨의 나는 민노라 함께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은 가볍게. 그러니까 퀴즈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네. 또 저희 힌트를 들으시면 거의 다 맞히실 수 있으시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뭐 1번과 2번 가운데 대화 잘 들어보시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0: 네.
1: 오늘 또 정답까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 출신의 아내와
0: 네.
1: 이곳 남한에서 태어난 남편의 대화 가운데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도 이제 미리미리 이해하고 또 배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한 뼘의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기다리면서 정답 보내실 때는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하나 민수 대화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우빈 씨랑 미연 씨가 아주 이쁘지 않나요?
5: 아, 그러게.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려나 했는데 야, 잘 꾸며놓고 있더라고. 둘이 아주 알콩달콩하고 너무 좋았어.
4: 그러게 말이에요. 특히 우빈 씨가 참 톱진 것 같아요.
5: 어? 톱지다고? 아, 이거 나 알아들을 것 같아. 이거 최고라는 말이지.
4: 아니, 영어로 톱이 아니라 우빈 씨가 또 잘 꾸미고 옷도 잘 입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톱지단 말이에요.
5: 아무튼 이 우빈이 칭찬하는 말인 거지 이게?
4: 아니 그럼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신혼집도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또 살기가 괜찮으려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주 톱지게 잘해놓고 살더만요.
5: 톱지다라. 뭔가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해도 우리도 톱지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가?
0: 오늘은 톱지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북한어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톱지다를 사람한테도 쓰는 거고 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쓰나 봐요.
1: 그렇죠.
0: 네.
1: 뭔가 근데 이 톱지다라는 어감만 들으면 네. 이 뜻일지

0: 씨 바로 연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네. 근데 영어 톱이랑은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톱지다라는 북한어 표현. 우리말로는 어떤 뜻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0: 날카롭다.
1: 우비 씨 참 날카롭다. 이거인가요? 2번.
0: 겉보기보다 알차다.
1: 겉보기보다 알차다. 그쵸. 사람한테도 쓰고 아까 네. 집 아파트가 좀 오래돼 보였는데 잘 꾸며놓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톱져요. 이럴 때.
0: 그쵸? 그리고 네. 5298님은 이렇게 보기 내드리기 전에 가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네. 이거 같은데 하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문맥상 야무지다 같은데 맞나요?
1: 비슷해요. 야무지다. 맞아요.
0: 그죠, 그죠. 네.
1: 사람한테도 쓰고.
0: 뭐 열매도 네. 야무지게 했다. 뭐
1: 그렇습니다.
0: 손도 야무지다.
1: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양한 물건 사람이 아니고도 쓸 수 있는 말이니까.
0: 네.
1: 자, 톱지다라는 말 어떤 뜻일지 저희 보기 두 개 드렸잖아요.
0: 1번이 날카롭다.
1: 2번이
0: 겉보기보다 알차다.
1: 우리 지연 씨나 저를 볼 때. 아니 겉에 보이기도 이렇긴 한데
0: 네.
1: 예, 가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나와있는 사진 보고는 어머 하고 저를 보고 실망하는 분들이 좀 있겠지만
0: 아유 근데 그것도 뭐 겉만 보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요. 겉도 그쵸? 이제 말끔하고 속은 더 말끔하고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만. 자,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
0: 네.
1: 제가 좀 힌트를 드려볼까요? 딸 가진 부모님, 특히 아버님들이 이제 딸이 결혼한다고 네.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 사위감을. 그러면 뭔가 애가 막 좀 제비 같고 뭔가 막 날라리 같고 이래도 막상 네. 결혼시켜서 살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이.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0: 근데 요거는 우리 6753님이 저희 셋 딸 아이들을 보면은 참 톱지네요. 사실 이런 분에게는 사실 그런 가정이 참 하기 싫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1: 그렇군요. 자, 1번이 날카롭다고요. 2번이
0: 겉보기보다 알차다.
1: 자, 톱지다라는 북한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톱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셨던 7201님.
1: 네.
0: 저희가 이렇게 정답을 잘 보내주시는 톱진 분들에게는 톱진 선물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자, 오늘 다른 날보다 정답 참여 문자가 빨리빨리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이 날이에요, 여러분.
0: 어려운가요?
1: 안 어려운데, 오늘. 아, 김상균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자, 정답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에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 큰 일을 행하신 예라모십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탈북민 한 자매님의 은혜받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찬송이 예수 사랑하신 분이었는데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또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방송 OA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5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고 계시는데 네.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톱지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날카롭다, 2번이 겉보기보다 알차다인데 네. 오늘 또 이렇게 톱진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당첨을 기대해도 될까요?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이거 같습니다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0: 네. 야, 우리 며느리가 어린 나이 잡지 않게 아주 톱져요 하시면서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새싹이세요 이분.
1: 네. 와.
0: 그쵸. 이 며느리나 사위 봤을 때 처음에는 뭔가 살짝 이런 느낌이 있다가 겪어보니까 진국이다 이럴 때 네. 톱지다라고 쓴 거예요.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찬양 마커스 워십입니다. 찬양하세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선물까지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 차이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1: 오늘의 톱지다의 뜻은 네, 겉보기보다 알차다. 2번이 정답입니다.
0: 제가 김상균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1: 그래서 0691님이 네, 또 하나 배웁니다 하시면서 정답 2번이라고도 잘 보내주셨고요. 네.
0: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북한에 한국의 문화들이 잘 또 전파돼서 네, 또 복음도 잘 전파돼서 복음 통일의 씨앗들이 널리 널리 심겨지길 기도한다고 7764님도 정답과 함께 이렇게 기도 한 줄 남겨주셨어요.
1: 그리고 톡지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톡! 톡 쏟아 할 때 톡이 아니고
0: 톱질하다 할 때 톱이에요. 톱.
1: 톱지다. 네. 그래서 대전에서 오후 출근하다가 보냅니다. 날씨가 이렇게 톱지게 덥네요. 정답 겉보기와 다르게 알차다. 8862님. 아, 이렇게 응용을 바로바로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자, 오늘도 북한어 많이 배우네요 하시면서 0308님도 문자 주셨고, 보기가 없으면 어렵지만 감사하게도 2번인 것 같아요. PD님도 톱지고 우리들의 믿음도 톱지고 모두 모두 톱지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니, 겉으로도 근데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여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자, 그리고
1: 포송포송 빨래 개는 중에 우리 두 분의 목

0: 목소리와 함께 퀴즈 보내봅니다. 3239님도 이렇게 일상 가운데 OEPD에 함께 해주셨고요.
1: 네.
0: 참 톱진 방송이에요 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서 4명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1: 네.
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톱지게 살아라 축복도 해주고요. 새싹회원이신데 아 이분 이런 분께는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네.
0: 1709님께 먼저 선물 드리고요.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김포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북한어 많이 배워가요. 0308님께도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친정과 시댁 다 대전이랑 오전에 짬내서 뵙고 얼굴 도장 찍고 용인 올라가는 중에 사팔사비님 출석 체크해 네. 주셨고
0: 오전에 육아하고 오후에 출근하신다고요.
1: 아이고.
0: 지친 마음과 몸에 항상 재미있는 퀴즈를 들으니까
1: 네.
0: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이분도 아까 새싹회원이셨던 것 같은데 3208님도 제가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리고요.
1: 네.
0: 오늘 이렇게 또 톱진 선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목포에서 식사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2253님도 드리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꽤 실속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봅니다.
1: 네.
0: 6925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교회 가까이 이사 가고 싶은데 옛날 구축 아파트 위주로 보고 있어 심란하다가도 우리 주님이 톱진 곳으로 예비하신 줄 믿어 의심치 않게
0: 아멘.
1: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셨는데
0: 아멘.
1: 그런 집 예비 두셨을 거예요.
0: 아멘.
1: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자 우리 4489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당첨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또 있습니다 아셨죠?
0: 네.
1: 자 그리고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예수께로 오세요. 아이빅밴드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0: 네.
1: 그래도 전남동부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 새로운 우리 동역자를 찾으러 잠시 자리 비워서 출장 다녀올 테니까 지현 씨 혼자 여러분 찾아뵈도 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생방송 OEP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 북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역당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겨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본문 주제와 연관된 중요한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태초의 호흡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구원의 주기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거대한 공허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고통받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가 이 답을 찾으려 고군분투했지만 성경은 그 해답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흐르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태초의 신비 수면에 운행하시는 루아후와 성삼위일체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얘기는 세상의 시작 창세기 1장 2절에서 출발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직전 상태는 한마디로 카오스,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생명도 없는 그 절망의 바다 위에 하나님 영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단순히 부는 바람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자 깊은 인격을 가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는 원어적 의미는 새가 알을 품듯 엄마 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새끼를 품고 보호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그 순간부터 혼돈과 흑암을 생명과 질서로 바뀌기 위해서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그 말씀대로 존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호흡 루하우가 완벽하게 동역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연합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설정이 바로 인간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루하우,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호흡이 없이는 단 1초도 살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깨어진 호흡, 아담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다가온 비극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치명적인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교만의 독극물을 주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인간의 타락은 온 우주적인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하나님의 성령 루하의 떠남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인간의 영혼은 즉각적인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떠난 인간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즉 심령의 혼돈과 채우지 않는 공허와 악기를 알수 없는 죄악의 흑암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영이 죽자 육체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과 고난입니다. 본래 인간의 몸은 늙거나 아프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세포는 썩고 질병이 찾아왔고 평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고난의 굴레 인간은 갇히게 된 것이죠.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찾아온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심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처럼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이 인간의 정해진 운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절망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도덕으로도 깨어진 하나님의 호흡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반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돈과 불못의 심판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삼일체 제2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받아야 할 질병과 고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씀을 외치시며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숨을 거두심으로 우리가 다시 숨쉴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부활과 예수의 영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쉬신 그 숨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루하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죠. 네 번째, 성령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왜 유대인 관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크고 강조하셨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일어나신 그 위대한 구원 사건을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적용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물은 우리의 겉을 씻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내면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것은 불과 같은 삼위 되신 하나님,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단단히 도장을 찍으십니다. 마치 인감 도장을 꽉 찍으신 것으로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제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성령이 마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책감, 질병의 저주, 심판의 공포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몸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밤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설치라도 내 이름이 예수의 피로 기록된 생명책에 선명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축복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전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깨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때로는 무기력하고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우리를 시기하는 그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응답을 방해하고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는 사단의 전략은 정교합니다. 사단은 우리 환경을 흔들고 마음속에 의심과 정죄감을 심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냐? 내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냐? 라며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바쁨과 쾌락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영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0: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먼저 주일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단순한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생명의 주인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거룩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창세기 1장에 혼돈을 물리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꼬인 문제와 질병과 아픔을 몰아내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육체의 숨만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호흡, 루하우가 우리 안에 유동쳐야 진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구약의 성령을 루아로 한다면 신약에서는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던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난과 질병, 죽음과 지옥 심판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단이 준 모든 염려와 의심,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다. 내버립시다. 그리고 태초부터 수면에 운행하시며 생명을 창조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청년제의 말씀그래피 선교회와 부산 극동방송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3회 청현제의 찬양 캘리그라피전 감사예배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야곱의 축복 등의 김인식 목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7118-616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영로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1-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교회 희망 연합이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덕교회에서 강소교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은샘 공동체 이병승 목사와 오두막 공동체 이재영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32-3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가 6월 24일 수요일

11일 오전 10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6.25 76주년 구국기도회 및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크리스천 3040 무브먼트 허리업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백양로교회 비전센터에서 3040 허리업 연합집회 허리업 무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72-16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건 힘을 빼야 도리어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때 도리어 이게 인정으로 나타나고 이게 채움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힘을 얻고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해야 진정한 인정과 체험을 얻는 거, 이거 뭘까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생활은요, 힘을 빼야 힘을 얻는 거고요.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해야 인정과 체험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도리어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뺐더니 놀랍게도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망하고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해 봤더니 너무 신기하게도 새 능력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인정과 하늘의 채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상 밖의 결과가 빚는 모순 그리고 그 부조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설투성이죠. 그러니까 역설이 아닌 게 신앙생활에는 거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내가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근데 말씀은 그런 상황인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34편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위로를 받았는데, 나는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아무리 큰 위기와 엄청난 시련에 찾아와도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질 기회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역설인 거예요. 또 반대로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했어요. 그때는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대요? 헛되다. 하필이면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얻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가장 행복했고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복을 노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쏟아진 고백이 바로 이 역설적인 고백인 거죠. 심지어 신약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역설적인 신앙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패러독스, 역설이고 반전이고 또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역전이고 또 역설이고 반전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신앙에는 역설이 존재하고 반전이 일어나고 왜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고, 그래서 결국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나는 약해 보여도, 비록 나는 무능하고 실패할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그 결론이 패배이고 그리고 죽음일 것 같아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우리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 덕분에 역설의 삶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 3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속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 당시의 노예들의 몸값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싼 값에 팔아 넘긴 누구요? 가룟 유다죠.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 아신 그가 자기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영광이 선포되더라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 영광, 영광, 영광. 무려 네 번이나 자기를 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그 배신자가 떠난 자리 끝에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나아갈 시간이 정말 임박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영광을 말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영광의 화려함을 말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영광의 위엄과 영예를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강조하셨던 역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역설의 믿음, 역설적인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구원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역설적 신앙과 역설적 믿음과 역설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역설적인 삶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뭐가 우리의 역설적인 믿음이고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를 역설적 삶을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의 신분증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신분증이 뭐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5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겁니다. 유산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삶의 이런저런 정리되지 않은 그런 미련들을 아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이 마지막 남은 그 임박한 시간량에 나아가서 4분, 3분, 2분, 1분, 그리고 10초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진심 담긴 이 마지막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사랑이죠.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에 부족했던 내 모습이 발견될 것이고, 사랑하지 못함에 후회하고 또 더 사랑하지 못함에 사과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아마 인생의 마지막에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별명이 있었어요. 요한이 어떤 별명입니까? 역시 우리 동북의 성도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보아노게가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의 과격한 성격 때문에 붙여진 그런 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늘 과격했던, 그리고 성격이 괴팍하고 그리고 급했던 그를 향해서 심하게 야단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그랬던 요한이, 그렇게 성격 급하고 급박했던 요한이 나중에 어떤 별명을 얻게 되느냐, 어떤 별명을 얻게 될까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했거든요. 주변에서 말리고 또 말리고 부탁을 해도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만 자기의 인생의 후반부에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의 사랑 이야기는요, 이 반모섬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여전히 더 많이 강조가 됐는데, 오죽했으면요, 반모섬에 풀려난 이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사랑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제발 다른 주제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자, 그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설교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는 사랑을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것밖에 다른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 요한의 마음, 그 요한의 강조가 반영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온 집안 그 다락방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어수선했죠. 이 만찬이 최후 만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간 대화들을 보면 의심이 난무했고 배반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거를 정확하게 발견했던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하는데 딱 가운데에 세 계명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세 계명 앞에, 바로 그 앞에 22절부터 30절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넣어놓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명 다음에 36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배반을 또 다뤄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함을 통해서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고 험악했는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어떤 계명이래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질문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사랑이 없어요. 구약에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사랑을 주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이미 구약에도요 사랑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뭐하래요? 사랑하라 말하거든요. 심지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신명기에서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래요?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게다가 호세아 선지자는요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른 이 아내 고멜을 뭐하래요? 사랑하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구약에도 분명히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실 텐데 왜 예수님은 그걸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그럴싸게 하는 말쟁이 사랑꾼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으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사랑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읽었던 34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단서가 붙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어.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이 너희가 행해야 될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보여준 사랑을 통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야 될 강력한 전도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배반을 미리 다 내다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길이 엄청난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수치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고난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게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증이 되어야 되고 그게 세상에 전해야 될 강력한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걸어갔어요. 우리가 이따가 지나간 흔적 속에는 뭐가 남아야 됩니까? 사랑이 남아야죠. 우리가 지나갔던 흔적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 속에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신분증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강력한 전도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간 흔적 속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의 흔적 말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분증으로 삼고 있지 않은 삶인 것이고 세상에 전해야 될 강력한 전도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사랑이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불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사랑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본성이 살아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이 죄성이 늘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의 마음을 쏟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뭘 보든지 뭘 말하든지 뭘 행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온갖 좋지 못한 이 감정과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불가능했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수혈됐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수혈되면서 덜 판단하게 되고 덜 미워하게 되고 덜 질투하게 되고 덜 싫어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피가 내게 이식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더니 우리의 판단이 사랑으로 바뀌고 우리의 미움의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고 우리의 질투와 시기, 원망이 다 사랑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덕에 우리 동부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그 사랑 덕분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주 불렀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권하시는데 우리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계속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계속 사랑하기를 힘쓰면,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을 때 사랑하면, 그 모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인 것을 알게 된대요? 제자인 것을. 그러니까 진짜 제자로 사는 것은 입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혹 여러분 여전히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감당할 수 없는 그 속상의 감정, 여전히 그냥 밉고 싫고 짜증나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령께 그 사랑의 풍성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사랑의 신분증을 가진 자로, 나를 사랑의 전단지를 가진 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그 놀라운 생명 살리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설의 영광이 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역설적인 신앙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반드시 이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후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나중에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베드로의 이 마음, 심경에 있어요. 여기에 다 집중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걱정이 되느냐? 이 잠시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계속 있고 싶은데 잠시라고 말씀하시니, 이 잠시를 영원히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주님을 위해 어떤 일까지 해야 할지, 어디까지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베드로는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 우리 주님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시죠. 3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자신만만해하고 소리치지만 결국 너 작은 이 유혹 넘기지 못해 쓰러질 거라는 거죠. 너 지금 이제 이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38절을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확실하게 말하건대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닭 세 번 울기 전이라는 것은 진짜 임박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날이 밝을 텐데 그 몇 시간 안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호언 장담하지도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자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이 당시에 이 사건을 과거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그거 실패했죠.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지금 요한은 알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작 시점이 AD 90년에서 95년 사이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를 이미 들었고 그게 자신의 눈앞에서 모두 펼쳐지고 있는 이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읽었던 36절에 지금에라는 뜻과 이후와 나중에라는 이 뜻이 잘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지금이 뭐냐? 베드로가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죠. 인간의 의욕에 넘쳐서 또 감정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은 막 잘할 수 있다고 과욕을 부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미성숙한 옛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는 게 바로 지금에라는 뜻이고 반면에 이후 나중에라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진짜 순교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이 이후이고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실망하지 마. 너 내 말 듣고 좌절하지 마. 너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맞지만 너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 그러면 너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은 그 이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거야. 이거를 소망하는 게 믿음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교의 자리로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뭘 말하는 거겠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베드로와 같은 미성숙한 현재의 내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히 너의 인간적인 결심만으로 너의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만으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이 실패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결국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 힘 빼라는 거예요.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그런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이후의 믿음과 나중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0: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게 뭐겠어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나는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한 부부 간증 인터뷰를 했어요. 2, 3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 말씀에 예배 시간 찬양에 교회 봉사에 푹 빠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진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들 교회 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고 우리 극동방송사역 잘 도와주시는 권사님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께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요즘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저도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도 미리 나온 주보만 봐도 주보에 적혀있는 설교 제목만 봐도 설레신대요. 어떤 말씀일지 이번 주는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정도 아니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예? 어제는 어떤 주일 되셨어요? 저랑 같이 반성하실 분들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 결단하자고요.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나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 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자, 기분 좋은 월요일 맞고 계십니까? 어제 예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우리 주일이 기다려지는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 부끄럽게 저, 막 저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반성하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내 마음, 내가 그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복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큰 복인데요, 진짜. 6002번님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내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는지 기대되고 기다려진다고. 6679번님. 이야, 이분은 5년 방학하고 나서 계약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작년 1월에 저하고 통화된 분인데 경남 김해. 너무 뜨거워요. 그래도 새끼라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일도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기다려지고. 크,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다려짐인데 축하드립니다. 6679번님. 우리 5189번님.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늘 감사드리고 있다고. 방학도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게 찬양대 사역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저도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1102번님. 이야, 월요일인데 벌써 기다려져요? 와, 정말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해. 기분 좋으시겠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나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와. 반성합니다. 35년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요즘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더욱 열심히 전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1605번님.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저도 반성했어요. 아, 진짜. 15년 방학 끝낸 그때 딸이 있으셨죠? 우리 1605번님은? 지난 토요일 새끼라에서 보내주신 계약 축하 꽃바구니 친구가 잘 받았다고 사진 찍어 보내왔기에 감사 인사차 문자를 남기신다고 우리 친구 전도 요청했던 3618번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엔 친구가 남편과 아이들까지 전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쁜 소식 전해보고자 얘기 나눴어요. 방송 나오기 어렵다는데 영혼을 깨우기 위해 기회 주신 총연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다고. 우리 3618번님. 잠깐만, 우리 작년 6월에 우리 6월에 통화가 됐는데 꽃바구니를 지금 받으신 건가? 네? 언제 교회를 나가신 거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3618번님. 남동구 인천에서 2320번님. 저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마음의 상처가 저를 짓누르네요. 4918번님. 그럼요.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은 전능자셔가지고 1대1로 그걸 다 하시잖아요. 1대1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4918번님 1대1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2088번님 인천에서 강현자 어머님과 병원 진료 마치고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희 어머니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 강연자 어머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엄청 사랑하고 계시고요. 어머님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꼭 믿고 우리 어머님 꼭 나중에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꼭 믿으셔야 돼요. 와, 저도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제주 한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분이시네요. 수요일 밤 주일날 뜨거운 예배 손 들고 아멘 춤추고 아멘 하다 보니까 좀 창피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2365번님 대단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배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고백하시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3618번님 그렇군요. 보니까

0: 지난 금요일에 계약했다고 문자 드려가지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방송했었죠. 우리 최선경님, 두달 전부터 교회 나가고 새 가족 수료도 마쳤다고. 그렇죠. 예, 네, 금요일 날 통화했었죠. 아, 우리 최선경님, 꽃바구니도 잘 받으셨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박진영님이었군요. 우리 같이 셋이 막 통화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랬었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전국 생방송 새깨라 여러분께서 문자 주실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무료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사연 신청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플 메시지, 이 어플, 극동방송 어플, 이 핸드폰에 여러분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라디오처럼 어디서나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모태신앙인데 부인께서 무교라고 하셔서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은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볼 거라고. 2191번님. 그렇군요. 아, 꼭 승리하시고 작전을 잘 짜시고요. 주말에 새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디자이너분이 방학생이신 걸 대화하다가 알아서 주일 예배 참석 권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방학생인 걸 알았군요. 근데 모태 신앙인데 부인께서 무교라고 하셔서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다. 그래요. 우리 2191번님, 한영혼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네요. 응원합니다. 포도밭에서 봉지를 싸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3279번님, 꽃바구니 잘 받으셨다고 고맙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44번님, 고맙습니다. 0708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어제 알게 됐어요. 저희 큰오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5년이라고 새끼라 PD님과 통화도 했었다네요. 오늘 택배 배송 중에 두 명에게 복음 제시했습니다. 누굴까요? 저랑 통화한 분? 큰오빠 방학 5년?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이름도 알려주시고 제가 하도 많은 분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큰오빠가 누구실지 방학 5년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혹시 지난주나 지지난주 저하고 통화가 됐든지 이 방송을 듣다가 찔림이 있어서 어제 오래간만에 내가 교회 갔다 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지난달에 갔는데 아직 내가 방학을 끝내고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지 못한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드디어 제가 교회 갔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저 드디어 교회 갔어요. 계약했습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 우리 동생분이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네요. 친언니인 것 같아요. 친언니 전도하고 싶다고 언니의 전화번호와 성함을 저에게 지금 문자로 알려주셨습니다. 동생은 지금 전화 연결이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해놨습니다. 4570 언니 이름이 권민경. 자, 언니에게 전화해 봅니다.
1: 내게 사랑이 뭐냐고 여보세요.
0: 네, 권민경 님 되시죠?
1: 네.
0: 제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1: 네.
0: 동생 권전경 님이 전화 올 거라고 얘기했죠.
1: 네.
0: 그래요. 언니 사연을 보냈어요. 방송 중에.
1: 네.
0: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1: 네.
0: 동생이 언니 어떤 사연을 보냈을까요?
1: 잘 모르겠네요.
0: 틴트는 극동방송입니다. 어떤
1: 네.
0: 사연을 보냈을까요? 극동방송
1: 잘 모르.
0: 아세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어떤 방송이에요?
1: 기독교 방송
0: 그렇죠.
1: 아닌가요? 네.
0: 그러면 사연 내용이 뭐였을까요?

0: 듣는데요.
1: 모르겠어요?
0: 네.
1: 지금 교회 현재 다니세요? 언니?
0: 아니요, 안
1: 안
0: 다니고.
1: 다니잖아요. 그러면
0: 네.
1: 무슨 사연일 것 같아요?
0: 교회 다녔으면 하는 소원인가요?
1: 그럼요, 그럼요. 교회 다시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랬으면 하는 사연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0: 네.
1: 전화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0: 10년이 좀
1: 10년 좀
0: 됐네요.
1: 넘었어요.
0: 네.
1: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0: 여기는 양산입니다.
1: 양산,
0: 네.
1: 경남 양산
0: 네.
1: 맞죠?
0: 네.
1: 10년 전에도 그 교회를 양산에서 다니셨나요? 아니면
0: 아니요.
1: 이사하셨어요? 이사하셨어요?
0: 네.
1: 10년 전은 어디 계셨어요?
0: 울산에.
1: 울산에.
0: 네.
1: 그렇구나. 자, 우리 보니까 동생 권전경님은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0: 맞습니다.
1: 언니가 다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제가
0: 네.
1: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언니가.
0: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0: 네. 네.
1: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거 드릴까요?
0: 네.
1: 어떤 거?
0: 다시 한번 물어보면 돼요.
1: 다시 한번
0: 네.
1: 천천히 한것 같은데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0: 경과요.
1: 세제 아 오케이 오케이 견과 예 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0: 그냥 받아도 되나요?
1: 그냥 예 그냥 받아도 되는데 살짝
0: 네.
1: 협조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동생이 얘기해 줄 거예요. 동생 자 동생 나오십시오.
2: 네. 언니, 정경인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마당에서 같이 언니랑 뛰어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잖아. 네. 그래서 다시 언니 다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네. 한국 가서 아빠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하거든. 그래서 언니랑 구은이랑 나진이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거니까 꼭 교회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사랑해.
0: 고마워.
1: 자, 우리 권민경님,
0: 네.
1: 동생이 이렇게 참 울먹이면서 진심으로
0: 네.
1: 언니에게 얘기를 하네요.
0: 네,
1: 예전에 교회를
0: 감사합니다.
1: 잘 다니셨군요, 언니가.
0: 네.
1: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꼭 돌아왔으면
0: 감사합니다.
1: 좋겠어. 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0: 네.
1: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하시죠. 저
0: 네.
1: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아멘.
1: 네.
0: 자, 우리 권민경님. 네. 아까 우리 동생이 잠깐 아버님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아까 찬양 네. 나갈 때 우리 동생하고 전화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는데
1: 네.
0: 제가 올해 2월에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2: 아. 그분은 시아버님이세요.
0: 예?
2: 그분은 시아버님, 저희 시아버님.
0: 아, 시아버님이시군요. 시아버님.
2: 예. 네.
0: 시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네. 2월에 통화를 했었는데 네. 그 뒤로 한 두 달 뒤엔가 하늘나라 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우리 네. 정경님?
2: 언니는 잘 몰라요.
0: 아, 잘 네. 몰라요?
2: 네.
0: 그래서 지금 아마 천국에서 천국 가셨을 거고 천국에서 흐뭇하게 이제 우리 권정경님 바라보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 친정 아버님이세요.
0: 친정 아버님 살아 계세요?
2: 아니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0: 아,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2: 네, 우리 어렸을 때 간간이 이제 저희가 부산에 부민교회라고 있거든요.
0: 네네.
2: 예, 뭘 이제 주일날 아침에 8시에 박현명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시고 하는데
0: 네.
2: 그 교회 어렸을 때 언니랑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 다니고 이제 그때 아버님 거기서 세례 받고
0: 네.
2: 아버님들 경찰 찍이셨는데
0: 네.
2: 중간에 쉬시다가
0: 네.
2: 이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다행히 믿으시는 분이셔서
0: 네.
2: 다시 영접기도 받고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는 이제 네, 그렇게
0: 네. 그러셨구나. 예.
2: 예. 바른 예배 저희 교회에서 바른 예배 드리고
0: 예, 예. 예
2: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0: 예. 예. 그렇군요. 우리 권민경님.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또 동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우리 권민경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네. 꼭 돌아오셔서 양산에 혹시 좀 쉽지 않으시면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렇게 할까요?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우리 언니는 견과를 고르셨는데 동생분은 혹시 동생분은
2: 저는 네. 전 언니가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교회는 가실 거고 교회는 네. 가실 거고 또 언니 네. 동생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2: 저는 소곱창
0: 소곱창 알겠습니다.
2: 아버님 좋아하셨던 거.
0: 아 네. 그때 네. 살아생전에 아버님도 그때 소곱창 한번 보냈는데 네. 그렇죠?
2: 맞아요.
0: 부산에
2: 맞아요.
0: 계셨던 아버님.
2: 예예 네, 네, 맞아요.
0: 권정경님께도 소곱창. 지금 권정경님은 어디 계시나요?
2: 저 부산에 있어요.
0: 아 지금 부산에 계속 계시는군요.
2: 네. 네.
0: 언니는 양산에 계시고.
2: 네. 네.
0: 자 우리 권민경님.
1: 네.
0: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1: 네.
0: 이번 주에 양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네. 가서 예배 시작하시고
1: 네.
0: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 그 신앙생활 했던 그때 기억하고 네.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1: 네.
0: 알겠죠?
1: 네.
0: 혹시 집안에서 지금 거의 동생 빼고 혼자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남편이나 혹시 네. 친정 다른 쪽에?
2: 친정 엄마 분이 네. 저희 친정 엄마가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셔서 지금 세례 지난달에 받으시고
0: 예예 예.
1: 네
2: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0: 친정 엄마가
2: 맞죠 언니?
1: 네.
0: 그러니까 또 언니도 진짜 다니길 또 엄마가 간절히 원하고 있겠네요.
2: 네 맞아요. 저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우리 권민경님이 네. 혹시 10년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기억나는 찬양, 제일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혹시? 권민경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아니면 요즘이라도
2: 언니 계속 그 찬양 좋아해요.
0: 예?
1: 이 하루도 네
0: 이 하루도
1: 네
0: 오늘 이 하루도
1: 네
0: 이거 맞죠?
1: 오 주어진 하루
0: 맞아요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권민경님 어떻게 네.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로?
1: 그냥 가사가 좋아요.
0: 가사가 좋아서
1: 네.
0: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0: 않아서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맞죠?
1: 겸손하게 하소서.
0: 겸손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소서?
1: 하소서.
0: 친절하게 하소서.
1: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0: 예수님 다시 믿게 하소서. 교회 가게 하소서. 그것도 꼭 같이 고백해 주세요.
1: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예.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번 주에 가시는 걸 약

오늘 이 하루도 네, 달권하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563번님께서 드디어 계약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고속도로에 계셔가지고 방송으로 통화 연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저랑 전화 통화한 분인데 드디어 계약.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가셨고 어떻게 계약을 하셨고 계약 뒤로는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다음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송파 나루역 회사에서 듣고 계십니다. 듣고 있어요 하고 7358번님 어플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의 애청자예요. 제 친한 언니의 동생 뇌졸중으로 병원에 한달 넘게 입원 중인데 현재 의식은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 5703번님 그렇군요. 아, 참 병원에서 힘든 가운데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죠. 자, 서천에서 8845, 인천 송도에서 8357번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차에서 출퇴근하면서 듣다가 어플도 있을까봐 깔고 퇴근하고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8858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저 아들만 영화부 예배 겨우 드리고 있는데 남편도 꼭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남편 권진탁 사랑해. 우리 교회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지난주 또 금요일에 또 우리 진탁님 생일이셨군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연 주셨는데 꼭, 예,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기회 되면 우리 남편, 우리 같이 전화 연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또, 지금 혹시 전화 통화가 아까는 이제 우리 고속도로에 있어서 안 되는데, 자, 계약한 분,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저랑 통화가 됐건, 안 됐건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우리 0708번님도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좀 스토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 8860번님 아들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지금 아들 전화번호도 남겨주셨는데 아들이 지금 통화가 되는지, 또 아들 이름도 좀 거기다 써주시고, 통화가 되면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얘기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생방송에 꼭 제가 전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8532번님,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30년 방학 끝에 극동방송 통해 집 근처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라고. 이야, 울산에서 그렇죠. 우리 8532번님 극동방송 듣다가 스스로 계약한 분이시죠. 스스로 기적을 우리 하나님과 만들어낸 분. 어제 남편 안수 집사로 피택 받았어요. 교회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동생이 오랫동안 방학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유방암 판정받고 수술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계약하고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됐네요. 5765번님의 동생분 축하드립니다.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신승희 목소리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 보니까요. 제가 아까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했더니 고속도로여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정차했다고 지금 막 문자가

0: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전화해봅니다. 어떻게 정차를 고속도로에서 잘 하셨네요. 휴게소를 들리셨는지.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예.
0: 자, 지금 어떻게 정차를 하셨어요?
1: 네.
0: 어디서요? 휴게소에서?
1: 아, 톨게이트에 예, 빠져나와서요.
0: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옆에 정차를 했습니까?
1: 예.
0: 어디세요? 어느 지역 지금?
1: 지금 인천인데요.
0: 인천 어디예요?
1: 여기 오류동, 서구 오류동이요.
0: 서구 오류동?
1: 네.
0: 네네. 그때 저랑 이제 4월 초에 통화가 됐는데.
1: 네.
0: 바로 교회 갔어요?
1: 그렇죠. 바로 갔죠.
0: 바로 갔어요?
1: 네.
0: 원래 다니던 교회로요?
1: 예.
0: 오, 그랬구나. 그때 짧은 방학이었는데,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바로 가셨구나.
1: 그때 일 때문에 못 갔으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0: 네. 네. 아, 주말에 주일에 일하게 되면서 그때 교회를 못 갔었죠.
1: 그렇죠. 네.
0: 근데 그 어떻게 일을 잘 조정하셨나봐요.
1: 아, 담임 목사님 배려심에.
0: 예.
1: 원래 토요일 새벽까지 일이 있어서.
0: 예.
1: 그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자고.
0: 예.
1: 그 다음 날 씻고 애들을 교회에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0: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1: 네.
0: 뭐 일하는 거가 목사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일이 끝나면
0: 예.
1: 잠잘 곳이 집에 가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0: 아,
1: 일어나야 되니까.
0: 예.
1: 그래서 배려심에 이렇게 그래서
0: 교회에서 주무시게끔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셨다고요?
1: 네. 배려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바로 예배 드리시고
0: 교회에서 토요일 날 자고. 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그러면 계속 네. 지금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이야, 그렇구나. 너무 잘 됐네요.
1: 네.
0: 지금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그때?
1: 네, 그때 받았어요.
0: 선물 잘 받았어요.
1: 연어하고 목걸이.
0: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방학하지 마시고,
1: 네.
0: 이제 그렇게까지 목사님께서 배려도 해주시면서 하시니까 잘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0: 알겠죠? 지금 이 시간에 네. 어떻게 어디 가시는 길이신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타시네요?
1: 아, 지금 편의점 전번에 납품하고 있었잖아요. 그날
0: 네.
1: 서울에서.
0: 네네.
1: 지금도 지금 납품하는 거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늘 안전운전 하시고
1: 네.
0: 운전 때마다 계속 극동방 듣고 계시는군요. 그 뒤로도.
1: 예.
0: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자, 저와 함께
1: 네.
0: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감사의 기도. 더 따라서. 네. 사랑해 하나님. 네.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우리 고영주님 목사님의 배려도 있었지만은 우리 형제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드려야겠다라는 그 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예.
0: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잘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네요.
1: 예.
0: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1: 예.
0: 계속 청취해 주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십시오.
1: 예.
0: 네, 고맙습니다. 아, 그 꽃바구니 축하의 꽃바구니
1: 예.
0: 보내드릴게요.
1: 아, 예.
0: 방학 끝내고 계약했으니까.
1: 예. 네,
0: 축하해 꽃바구니.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 예.
0: 네. 자, 와,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형제님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면서 아,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 계셔서 또 좋네요.

장미라님 목포로 내려가는 길에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고요. 광양에서도 우리 2483번님 오셨고요. 저도 고속버스 승무직으로 이직한 뒤 주일 예배를 나가지 못해요. 근데 하루도 아유 오늘 찬송 들으면서 왜 이리 눈물 날까요? 아 그래요? 일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인가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한번 잘 도전해 보십시오. 1484번님 자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온 가족이 교회 갔다 7358번님도 사연이 있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연락드려보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육도 사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신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계와 신학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신학자라든가 신학계가 존재하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부정하면 내가 신학교 문 닫아야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영혼이 살아가, 교회가 살아나가,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되어서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다시 방배동 우리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초홍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 성령의 물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학문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의 틀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학문에 갇혀있을 하나님이 아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학의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많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

0: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1: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를 감싸서 역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 생명이 충만해서 신학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우리 민족의과 세계를 살리는 크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구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있었고 다양한 은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은 내일을 기대하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을 가장 닮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고 깊은 사랑을 닮아서 오늘도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아메리카스 초이스 30곡의 앨범 중에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담은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9507님께서 고피디님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고 오늘도 함께합니다. 보내주셨고요. 0742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피디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습니다. 9507님 아멘으로 응답하셨 말씀 들으셨고요. 또 9507님께서 지금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서 방금 미역국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옆에서 잠들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하나같이 다 너무 부럽네요.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미역국도

드시고 또 옆에서 고양이가 잠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거야말로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믿음으로 고와 함께 해주시니까 더더욱 행복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863님 믿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9672님 고피디님 더워지는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이 더욱 충만하길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부산 현재 기준 기온은 약 25도고요 여전히 너무나도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남은 시간, 이 남은 오후 햇살 받으시면서 또 산책하시면서 믿음으로 꼬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688님께서 할렐루야 외쳐주셨고요. 믿음 말씀카드 앱을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4277님 반가워요. 고피디님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믿음 말씀카드 받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15일 월요일인데요. 2026년의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말씀과 찬양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이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야곱의 축복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김인식 목사님 모두 찬양으로 함께 사랑하고 계시죠. 그리고 청현재의 말씀 그래피 선교회가 함께하는 특별 찬양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 극동방송에 방문하시면 1층 입구부터 김인식 목사님의 20년간의 찬양사역이 담긴 가사들이 청현재의 말씀 그래피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이죠.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청현재의와 김인식 목사님이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준비됐습니다. 신청 참여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콘서트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분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팸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 코너는요 성경 속 단서를 풀어가며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게임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퀴즈를 출제해 주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형 목사입니다.
0: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한 주 잘 보내셨어요?
1: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힘난 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0: 네, 단장님 그런데 날씨가 참 좋은데 단장님 감기 아직 안 나셨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아 가장 힘든 게 이 날씨가 좋을 때.
1: 요즘 생각보다 감기 걸린 사람 많대요.
0: 맞아요.
1: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트셔가지고.
0: 제 주변에도 감기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1: 정말 많더라고요.
0: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요즘 에어컨, 같을 때 맞습니다. 네. 네.
0: 에어컨을 또 틀고 이러다 보면 냉방병도 조심해야 되고 은근히 여름 감기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아 목사님도 그리고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 중에 감기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0: 네, 오늘도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시간 함께 하는데요.
1: 네.
0: 단장님, 전체적인 규칙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규칙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방탈출은요,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그 방 안에는 방 이름에 관련된 세 개의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에 숨어있는 단어의 가장 앞글자가 중요한데요.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답이 되고요.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귀 쫑긋 들으시고
0: 네.
1: 문자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정답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 단서가
1: 도피성이었죠?
0: 두 번째 단서가
1: 우슬초였습니다.
0: 세 번째가
1: 심지였죠.
0: 네, 네, 심지여서 최종 정답이 각 앞글자를 딴
1: 도우심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각 단서를 파헤쳐보시고 또 그 앞글자를 각각 조합을 하셔서 오늘의 최종 정답을 맞춰내시면 되는
1: 네, 맞습니다.
0: 퀴즈 게임입니다. 074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너 성경 방탈출 두근두근.
0: 네, 네 두근두근합니다. 사사사형님께서 네.
1: 생방송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0: 네,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9507님께서
1: 안녕하세요 김지정 목사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매번 인사해 주셔서
0: 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 계시네요. 6875님께서
1: 네, 처음 방문했네요. 마음이 편해지는 목소리와 은혜로운 찬양 잘 듣겠습니다.
0: 아멘. 퀴즈까지 함께 네.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0742님께서
1: 네, 축하드려요. 네. 어제 주일 오후 여동생이 권사 임직을 했습니다.
0: 할렐루야.
1: 주님의 은혜입니다.
0: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정말 오늘 행복한 소식 들으니까 참 좋네요. 6875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저도 목감기로 조금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방송 들으니 좋아지는 것 같네요.
0: 와우, 감사합니다.
1: 네. 기적이 있습니다.
0: 네, 이 방송 들으시고 꼭 쾌유하셔서 다음 네. 주 이 시간에 목사님과 그리고 이거 6875님 함께
1: 네.
0: 싹 깨끗하게 나으셔서
1: 저도
0: 오셨으면 좋겠어요.
1: 저도 병원을 가야 될 것
0: 같아요. 네, 얼른 병원 다녀오십시오. 네. 네, 이렇게 오늘 방도 열렸는데요. 오늘 방 어떤 방인가요?
1: 네, 오늘의 방은요. 성숙의 방입니다.
0: 성숙?
1: 네, 맞습니다.
0: 오.
1: 이름 아니고요. 네, 성숙.
0: 성숙이
1: 네.
0: 아니고요.
1: 네, 성숙이 아닙니다.
0: 네. 네. 비성숙이도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죄송합니다. 성숙의 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1: 네.
0: 오늘 퀴즈
1: 네.
0: 단서 첫 번째 단서 바로 내주시죠.
1: 네, 성숙의 방 첫 번째 퀴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별별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며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하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0: 오,
1: 어렵죠.
0: 네, 오늘 두 글자네요.
1: 제가 오늘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0: 와, 힌트를 좀 아무래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힌트. 네. 힌트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이 이렇게 안 달리네요.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 월드컵이 시작했는데 우리 한국과 체코가 2-1로 이겼습니다.
0: 아, 맞습니다.
1: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보면 골을 먹었는데 업사이드로 골이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0: 오.
1: 그래서 저희가 이겼는데 보면 네. 심판이 매우 중요하죠.
0: 아,
1: 여러분, 네. 월드컵에서 보면 심판이 별별 해야 됩니다.
0: 오.
1: 그래야지 네. 게임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0: 어, 좋은 힌트 주셨어요.
1: 그렇죠.
0: 무엇보다 경기를 보는 심판이
1: 맞습니다.
0: 별별 해야겠죠.
1: 네, 별별 해야 됩니다.
0: 한편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는.
1: 맞아요.
0: 네.
1: 또 한 가지 더 드릴까요?
0: 오, 좋습니다.
1: 어, 이건 약간 성경적인 건데요. 이런 만나 아시죠? 광야에서.
0: 네.
1: 만나를 주실 때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0: 맞습니다.
1: 하나님의 별별입니다.
0: 아, 올라오고 있는데?
1: 아, 올라오고 있는데?
0: 어, 살짝 헷갈리시는 분들도 네. 계신 것 같은데 문제 한 번만 더 성경
1: 네,
0: 말씀
1: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별별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시편 92편 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며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하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0: 네, 올라오고 있는데 오, 오늘 문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찬양 힌트 준비했습니다.
1: 역시
0: 단장님.
1: 우리 PD님 천사십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0: 단장님, 이 네. 찬양을 따라서 부르다 보면
1: 맞아요.
0: 정답이 입에서 이렇게 네, 바로
1: 정말
0: 나오고 있습니다.
1: 우리 PD님 천사세요.
0: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무엇이냐고요? 원웨이싱어즈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인데요. 단장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무조건 맞추시겠죠?
1: 그럼요.
0: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장님, 네. 첫 번째 문제가 네. 조금 헷갈렸던 분들이 좀 계시네요.
1: 맞네요. 네. 조금씩 비슷한 단어를 네. 주셨는데.
0: 첫 번째 네. 문제가 뭐였죠?
1: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별별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시편 92편 2절에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하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찬양 힌트가 아주 강력했던 것
1: 너무
0: 같은데
1: 강력했습니다.
0: 정답을 네. 바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요. 공평입니다.
0: 네. 공평 네. 정답입니다. 네, 저희가 어렵게 한 분을 뽑아왔는데요. 바로 맞아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6875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가장 많이 헷갈리신 분들 가운데 많이 나온 답이 네. 02.
1: 네, 02였죠.
0: 네, 02의 하나님 할 때.
1: 네, 사실 근데 말씀 보면 앞에 의와 공평이 기초이기 때문에 네. 공의가 기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별별이 네. 네. 공의가 공평과 의의를 합친 말이기 때문에
0: 그래서 네. 앞에 의가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이 별별은 공평이 네. 정답이었는데요. 또 정직, 또 공의, 네. 지식 네. 이런 답들도 많이 나왔고요. 네.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깨달으신 분이 계세요.
1: 맞습니다.
0: 사사사용님께서 공의라고 하셨다가 네.
1: 공평이구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0: 아 공평이구나 이렇게 네. 외쳐주셨고요. 그리고 또 차혜치치님께서
1: 네 찬양 힌트로 겨우 맞췄네요. 감사해요 피디님.
0: 네 찬양 힌트가 강력한 힌트가
1: 네,
0: 됐던
1: 너무
0: 것 같아요.
1: 강력했습니다. 그만한 네, 노래가 없죠.
0: 네 공평하신
1: 네. 이
0: 부르시면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공평이었고요.
1: 네
0: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이 답은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이니까요. 네. 여러분. 앞글자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을 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1: 첫 번째는 이제 공이니까 공별별이겠죠?
0: 그렇죠. 공별별입니다. 바로 다음 단서로 넘어갈까요?
1: 네. 네, 두 번째 단서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도약을 비유하면서 나의 발을 별별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발을 가진 이 별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오, 오늘
1: 와, 별별.
0: 네, 별별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네. 이 별별이 무엇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답이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1: 네.
0: 힌트를 하나 주신다면요.
1: 요즘은 아닌데요. 예전에 많은 아버님들이 어머님한테 네. 그 프로포즈할 때
0: 오.
1: 아 너의 눈은 이 별별 같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0: 아, 이 눈망울.
1: 그렇죠.
0: 아.
1: 네 편지를 적으면서도 많이 적으셨죠. 비유로
0: 정말
1: 많이 쓰시고요.
0: 이 멘트 참 고전적이면서도 참 언제 들어도
1: 그렇죠.
0: 기분 좋은 멘트죠.
1: 근데 저도 저희 아내의 눈을 보면 별별 같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답이 네,
1: 또 저기 눈만... 동물원에 가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동물원은 심지어 만질 수 있게 되어주더라고요.
0: 아 정말요.
1: 근데 물론 도망갑니다.
0: 아 동물입니다. 동물이고요.
1: 네, 동물입니다.
0: 이 눈망울이 참 예쁘죠.
1: 네.
0: 네. 별별 같은 눈망울. 이렇게

0: 프로포즈 할 때 하셨다고 4411님께서 물음표 하나만 보내셨는데
1: 안 들어보셨나 봐.
0: 네. 오, 비슷한, 네, 비슷한 동물들이 뉴스? 나오고 있는데, 네. 아, 제가 찬양 힌트를 가져왔습니다.
1: 아, 정말요?
0: 여러분. 네.
1: 오늘 뭐죠?
0: 위클레시아의 찬양인데요. 네. 정답을 품고 있는 찬양이라서.
1: 아, 제목.

0: 별별이. 네,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한번 아 별별이구나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문자 채팅을 통해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장님 찬양 힌트 네. 올려드리고 너무, 돌아올까요?
1: 네, 네.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0: 네, 위클레시아의 목마른 별별이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네, 두 번째 문제는요. 하박국 3장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도약을 비유하면서 나의 발을 별별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발을 가진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네. 질문이었습니다.
0: 동물이죠.
1: 맞습니다.
0: 네,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동물원 있는데요.
1: 동물원 나왔습니다. 사파리가 됐습니다.
0: 네, 지금 저희 댓글이. 동물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요. 사슴입니다.
0: 네, 사슴입니다. 네. 네. 그중에 한 분 네. 정답 맞추신 분 선정해 왔는데요. 발표해 주세요.
1: 네, 9094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9094님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다양한 답변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네,
0: 노루도 나왔고요.
1: 네, 노루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0: 그리고 또
1: 토끼?
0: 네, 토끼도 나왔고 아... 부엉이.
1: 부엉이도 눈이 이쁘죠.
0: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 눈망울 때문에
1: 맞아요.
0: 이렇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1: 나왔습니다,
0: 네, 다람쥐는 네. 그리고 사회사슴님 오늘 처음으로 보내주셨는데요.
1: 별별이 사슴인가요? 저도 반짝이는 눈을 갖고 있는데 사슴 될 수 있나요?
0: 네, 반짝이는 네. 눈을 갖고 있다고.
1: 네, 와우.
0: 네, 사슴 같은 눈망울의 소유자.
1: 네,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0: 사회사슴님. 네. 네, 그리고 또. 사사공사님
1: 사슴입니다.
0: 네,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일입사님은 초삼 김시원인데요. 네. 최종 정답 이것인가요? 보내주셨는데
1: 공사별인가요?
0: 네, 나왔는데. 과연 우와, 맞을까요?
1: 시원형
0: 네.
1: 시원어린님
0: 그리고 대단합니다. 또 사이치치님
1: 네, 오늘따라 찬양이 더 은혜롭네요.
0: 네.
1: 그렇죠. 오늘 힌트에 거의 뭐 네, 거의 맞습니다.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140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 네, 사슴입니다. 저는 남편한테 그런 말 들어 못 봤는데 찬양 힌트 감사해요. 제가 괜한 말한 것 같습니다.
0: 단장님께서 네. 프로포즈 하실 네. 때 네. 아내 사모님께 네. 아, 사슴 같은 눈망울 이렇게 아... 말씀을 하셨다 힌트를 주셨는데 괜한 이렇게
1: 그렇죠.
0: 분란을 만드신
1: 각자가 게 아닐까. 다를 수 있으니까요 표현이 네. 다른 표현 들어보셨겠죠.
0: 아, 많은 분들의 이제 성원에 이렇게 힘입어서 이런
1: 맞습니다.
0: 네, 오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1: 남성분들 용기 내십시오.
0: 네, 네. 193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 네, 사슴 극동방송을 들으며 퇴근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무사기양합니다.
0: 네,
1: 아멘.
0: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사사사오님 정답은 사슴입니다.
1: 쉽고도 어렵네요.
0: 네. 네.
1: 헷갈리죠? 맞습니다.
0: 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의 힌트를 조금 더 귀 쫑긋하시고 찬양 힌트도 쫑긋하시고
1: 네, 함께 PD님이 너무 찬양을 네. 잘 선곡해 주셔서
0: 찬양을 불러보시면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현재까지는요. 공사별인데요.
1: 네.
0: 마지막 단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단장님 바로 네. 힌트 정답 퀴즈 내주시죠.
1: 네. 네. 공사별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을 설명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별별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집중하셔서 보시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0: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별별을 보느니라 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1: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죠.
0: 아멘입니다.
1: 네.
0: 정답을 말씀드릴 뻔했는데
1: 맞아요.
0: 네, 두 글자입니다. 힌트를 조금 주신다면요.
1: 이거를 잃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0: 아, 맞죠.
1: 네.
0: 이걸 잘 잡아야
1: 맞습니다.
0: 굳건하게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죠.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별별을 보느니라.
1: 맞아요.
0: 이 별별에 들어갈 단어

0: 무엇일지 두 글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벌써 올라오고 있네요.
1: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읽었던 네, 말씀일 것 같아요.
0: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하시잖아요. 네. 마지막 단서의 정답과 함께 최종 정답을 함께 보내주시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이 정답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단장님 네. 첫 번째 단서가 공평
1: 공이었죠?
0: 공이었고요. 두 번째 단서가 사슴의
1: 네,
0: 사였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고요. 네. 마지막 단서 앱 글자까지 조합을 하셔서 공사별 어떤 건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힌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1: 또요?
0: 네. 아까는 위클레시아의 네. 목마른 사슴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1: 네네.
0: 이번에는 주나목의 음성으로 우리의 별별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아~ 찬양 가지고 왔어요.
1: 오, 노래 제목이 너무 좋은데요?
0: 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정답 무엇일지 한번 유추를 해보시고 최종 정답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우리의 별별을 보시는 주님 조나목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1: 마지막 문제는요.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별별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집중해 보시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이 별별은 무엇일지 정답 바로 공개해 주세요.
1: 네, 정답은요. 중심입니다.
0: 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중심입니다. 맞습니다. 함께 올려드린 찬양 제목 이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나목의 음성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고요. 두 분 선정해 왔습니다.
1: 네, 우리 추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9137님, 3378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모든 단서들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1: 네.
0: 첫 번째 단서
1: 공평의 공,
0: 두 번째 단서
1: 사슴의 사,
0: 세 번째 단서
1: 중심의 중입니다.
0: 오늘의 최종 정답은
1: 공사중입니다.
0: 네, 공사중입니다.
1: 네.
0: 네, 0742님 공사중 정답 외쳐주셨고 6875님도 또 4277님 또 3778님 9137님 또 많은 분들께서 4445님도요. 5692님까지 많은 네. 분들께서 정답 오늘 방 탈출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단장님 네. 오늘 방 이름이 네. 성숙의 방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 정답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때로는 지금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냥 누군가 앞에서 괜찮은 척 해야 되고 때로는 잘 되는 척 해야 될 때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붙드는 진리는 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삶이 공사 중 같아 보일지라도 내일의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0: 아멘.
1: 그렇게 믿음으로 붙드시고 내 삶의 공사 중임을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0: 아, 아멘. 네. 오늘 최종 정답이 공사 중이어서
1: 네.
0: 왜 공사 중으로 하셨지? 전 이런 좀 네. 생각이 들었는데
1: 새롭게 지어가고 있으십니다.
0: 네, 그 의미를 정말 이제 알겠습니다. 공사 중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조금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1: 맞아요.
0: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1: 네.
0: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그래서 그때마다 겸손하게 죄송하다 말을 하고
0: 네.
1: 주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좋은 의미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공사 중일 때는 또 다니던 도로를 잠깐 멈추고 돌아가야 할
1: 맞아요.
0: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도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런 공사 중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 붙들고
1: 네.
0: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숙의 방 혹시 탈출 못하신 분들 다음 주에도 계속 탈출할 기회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꼭 또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영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과도 여러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가실 줄 믿으며 믿음으로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홀리조이 워십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올려드리며 인사드립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께 찬양 드리며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 부끄러운 실수,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부끄러운 내면을 숨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우리의 강점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 실수, 실패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면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쓰임받는 자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왜 그랬는지 묻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를 하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데 아, 이 아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표정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한마디 해보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당한 이유를 말하는데 다시 들어봐도 어른이 볼 때에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게 잘못이야.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란다. 라고 설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지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지만 주님께서 네가 잘못한 것을 잘 모르는구나. 네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이 있는데 아직 모르는구나 하며 바라보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 실패, 약점과 허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남의 약점, 허물, 남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로 인해 다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더 넘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인정받는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충실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요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하십니다.
2: 부족함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암송으로도 많이 쓰여진 구절이지요. 특히 23편 1절 같은 경우에는 안 봐도 안 외워도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보자고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유명한 구절인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알기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에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듣게 되면 아 뭔가 평온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을 썼던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떤 시절을 겪었느냐라고 한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참 고난과 시련, 환란을 많이 겪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다윗이 고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껴가면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된다면 혹은 지금 알았다라고 한다면 1절의 내용은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다윗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구절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윈만큼 인생의 굴곡이 심했던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 다이나믹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만나가 모자라다고, 메추라기가 모자라다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양이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대명사였지만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하여서 원망을 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고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조금 고상한 표현을 하자면 일용할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필요한 만큼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합니까? 하나님, 필요한 만큼으로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채워주십시오. 두 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0배나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에 봤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은혜 아닙니까? 넘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일용할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도 일용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편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귀찮은 마음도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가짐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에 헌금을 준비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 헌금 언제 준비하십니까? 또 그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어릴 때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하시겠지만 옛날에 성경책이 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봉투 챙겨와가지고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성경책에 꽂아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라왔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은행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 가가지고 새돈으로 바꿔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근데 새돈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험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림질까지 하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외식의 형체로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라면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올 때에 급하게 주일 당일날 헌금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라고 하는 인간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예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또 각종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특징이 뭡니까? 새벽 기도가 있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새벽부터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가 없다고 은혜가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왜 우리나라에 있느냐라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다, 기독교의 문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옛날 옛 시절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못 살던 또 6.25와 각종 환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라왔던 그 시절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새벽 기도가 정착이 되게 될 때에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대한민국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던 지난 선조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시절을 겪지 않았거나 지금 다음의 세대들 편안하게 지금의 예배의 상황을 맞이하는 세대들은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고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논리적인 충분한 이유보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아닙니까? 그 수고스러움 매일매일마다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본성과 충분히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이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할 때에 과연 그 마음가짐이 괜찮은 것일까?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편함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은혜 받아서 덜 고생하고 싶고 조금 쉽게 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용한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풍성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일 것도 모레 것도 일주일치를 아니 한 달치를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내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충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레도 안 찾아도 됩니다. 일주일 뒤에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2주 뒤에도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됩니다. 왜요? 나에게는 이미 한 달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일용할 은혜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어제도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내일도 앞으로도 평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로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맞다고 충분하다고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골고루요? 동등하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눈으로만 봐도 비교가 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충분합니까?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틀렸습니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은 실수 한번 안 하시고 언제나 정확 무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으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오고 신앙생활에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틀린 건데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자니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여전히 나는 충분하지가 않고 불충분한데 합리적이지가 않은데 마땅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걸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서 찾는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읽었던 1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개역 개정이지 않습니까?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보시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차이점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앞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지만 나 역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오롯이 우리의 믿음에서만 비롯이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질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가진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간구했답니다. 간절히 구했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복음을 외치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바울이 간절하게 세 번이나 기도했다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분하다는 겁니다. 조금 비꼬아서 얘기하자면 더 이상 그걸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어떤 삶의 터전에서 큰일이 발생하고 정말 엄청난 위기가 생겨서 혹은 건강상의 큰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답변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 죽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충분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쫓고 쫓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부족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충분함을 느끼는 것을 두고 왜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냐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도 안 됨이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목자와 양으로서 비유로서 이야기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다윗 자신을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보호 능력도 없고요. 쉽게 겁을 먹는답니다. 잘 넘어지고요. 넘어지면 자기 혼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한답니다. 이런 양의 모습을 보고 과연 양의 생활이, 양의 일상이, 양의 인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요소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부족한 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판은 뒤집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다른 일을 의지하는 것이 나약한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큰 믿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그런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의 어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사실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사실은 내가 만족을 못해서 아닙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저 사람은 더 가지고 있는데 나는 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에 근거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충분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만족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만큼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의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명예, 가진 힘, 그것이 목자가 될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마인드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네? 어? 하나님은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엄청난 성공이 있지 않을까? 더 큰 성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나는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가 아니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

0: 현실은 다르지만 더 불리한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현실이 있지만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녹록치 않고 남들과 비교되고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이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만족함과 충분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주일 예배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산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위기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뿌리까지 고침받아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숨겨진 죄와 상처와 죄책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내어놓게 하시고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어 죄와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기 변호의 언어를 멈추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나를 넘어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회복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만 넘기는 차원의 삶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고침받고 변화되어 마침내 진정한 화해와 샬롬을 누리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는 방송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 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6월 15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다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 아, 오늘 이 오프닝의 기도문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만지심과 또 은혜가 있으셨나요? 숨겨진 나의 죄와 상처와 죄책감에 묶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내어놓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 이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고 죄와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저녁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네.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위기만 넘기는 차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마침내 진정한 화해와 샬롬을 누리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찬양에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오네요 하신 7418님.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 이번 한 주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15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우리의 키워드 알고 계시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두 글자 지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죠.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엽서. 와, 오늘도요

늘 먼저 받아보잖아요. 너무 예쁜 말씀엽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신종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문도 제가 텍스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죠. 네, 총 3가지 선물 이 세트 메뉴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세 가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문과 말씀엽서 그리고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는 더 힘날 데이에서 드리는 가마치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6시 13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15일 월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앱으로 듣고 계신 0776님 아멘 힘차게 외쳐주셨고요. 5062번님도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기도문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6089번님도요. 기도로 행저질라를 시작하니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주님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문 매주 월요일마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행저질라에서 보내드리는 말씀 엽서와 함께 월요일에는 기도문을 공유해드리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오프닝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은 꼭 받아가셔서 다시 한번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6383번님도 퇴근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8328님, 아멘, 퇴근하고 있어요. 라고. 퇴근길에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퇴근하고 싶네요. 하지만 여러분 만나는 이 시간 참 행복합니다. 아멘, 5184님, 앱으로 듣고 계시고요. 5321번님도, 와, 피디님, 방송 너무 좋네요. 아멘입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아, 많은 분들 아멘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7676번님은 아들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체육관 가야 돼서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금메달을 못 따서 속상한 아들 화이팅하고 위로해 줍니다. 와, 운동선수인가 봐요. 우리 아드님께서.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나님의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시리라 믿고 금메달의 꿈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0457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월요일 가족들 저녁 식사 준비하며 아멘입니다. 9879님 주님의 사랑을 담아 맛난 반찬이 되어라. 주문 건다고 하셨는데 네, 기도하셔야죠. 4090번님께서 저 며칠 전에 가마치 통닭 교환권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시나요? 링크 제출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네, 여러분 선물 당첨과 받기까지는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저희 모든 이 선물 발송이 자원봉사자 집사님 권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사에 오셔서 모든 선물을 포장하시고 보내주시는데 선물 발송과 또 취합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넉넉히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물이 안 와요 하시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문자로 또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시 16분입니다. 아, 매주 월요일 우리 힘차게 찬양하는 날이죠. 더 힘날 데이, 오늘도 텐트메이커스와 함께 힘차게, 더 힘차게 하나님 찬송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찬양하는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통닭 교환권 다섯 분께 보내드립니다. 아멘으로 출석해 주시는 분들 다섯 분 추첨하고요. 또 할렐루야로 찬양 화답해 주시는 분들 다섯 분 추첨해서, 이 원래는 월요일에 다섯 분만 드렸었는데 이 열 분으로 제가 한번 대폭 늘려봤습니다. 여러분 꼭 선물 받아가시고 은혜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로고송 듣고요. 더 힘날 때 바로 함께 할게요.

0: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데이. 엇박으로 긴장감을 좀 줘봤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오늘도 신나게 그루브를 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시한 또 아름다운 우리 두 분의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목사님.
2: 아, 좋은 일이 아니라 네. 그 텐션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0: 네.
2: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춤을 춰가면서 좀 더 텐션을 좀 올려볼까 좀 그러고 있습니다. 네.
0: 아, 항상 춤추시는 게 이 마음은 안 그런데 텐션을 올려야 돼서 그런 건가요?
2: 마음이 아니라 네.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란 사람의 성격 자체가 네. 나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스스로를 계속

0: 이제 업을 시키는 거죠.
1: 아, 펩토크 같은 거군요.
0: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은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 네, 잘 지냈고요. 전 이제 종강인데.
1: 아하.
2: 네. 이제 세상에서 살 때는 제가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드러난 제 자신에 또 실망하다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또 감격하다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50.
1: 누가 우리 사모님을 50으로 보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모님 말씀에 참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후회하다가 회개하다가 후회하다 회개하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성도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미연아 자매님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 아, 네. 저는 이번 주에 그 이제 결혼 기념일이 있었어요.
1: 아, 저 아이고.
3: 네, 그래서 또 저희는 결혼 전에 하나님이 좀 이끄셨던 네. 그 과정들을 또 다시 이렇게 뭔가 영화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3: 또 감사하는 한 주였습니다.
1: 올해가 결혼 몇 주년이셨어요?
3: 올해가 4주년이었어요.
1: 그렇군요. 네. 네. 할렐루야. 자, 나름의 또 네.
0: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네, 이렇게 또 같이 사역도 하게 되고, 네, 할렐루야. 자, 오늘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참 신나는 시간, 더임날 데이. 여러분, 할렐루야로 찬양에 화답해 주시면 은혜도 받고 또 치킨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텐트메이커스 반갑습니다. 3269번님 오셨고요. 와, 6155번님 사랑받는 방송, 극동방송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오늘 사랑한다 말하시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7358님이 4주년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1: 방송에서 축하받는 이런 참 은혜로운 시간. 할렐루야. 네, 어서오세요. 기다렸어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최고인 거 아시지요? 6089번님도 7418번님도 한 주 동안 기다리셨다고 할렐루야 외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로 오늘은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곡 어떤 찬송가 부를까요?
0: 네, 첫 곡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이고요.
1: 네.
0: 아, 그리고 첫 곡 하기 전에
1: 네.
0: 저희가 텐트마이커스 전도 집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1: 할렐루야.
0: 그래서 6월 28일이죠. 6월 28일 주일 저녁 양재동 더 하트워십 교회에서
1: 네.
0: 5시에 전도 집회를 해요.
1: 네.
0: 근데 그 전도 집회는 철저하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신기도까지 해서 그날 온 분들에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그분들을 뭐 저희 교회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각자 전도하러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로 데리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태신자,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6월 28일 양재동 더 하트워십 교회로 5시에 찾아오십시오.
1: 네.
2: 하트 하우스입니다.
0: 하트 네. 하우스 워십. 네.
1: 네, 그렇답니다. 아, 여러분, 이 텐트메이커스의 전도 집회가요, 정말 그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집회입니다. 저도 영상으로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정말 귀한 영혼 구원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태신자들, 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계시다면, 모시고 같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안내를 또 한번
0: 네.
1: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미리 스케줄 빼놓으시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합니다.

0: 아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 할렐루야 아멘 외쳐주고 계십니다. 아, 찬양으로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린다고 6089님, 0688번님도 할렐루야, 4961번님, 그리고 7876번님, 1459번님 할렐루야 찬양 목소리가 너무나 청아하네요. 통닭집에서 먹고 싶어요 하셨는데 가서 드실 수는 없고요. 포장 교환권입니다. 교환하셔서 집에 오셔서 드셔야 돼요. 가서 드실 수는 없어요. 네, 집에서 오붓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7421번님 제 마음에 담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와, 4915번님 이렇게 주셨는데 미나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1: 퇴근길인데 에어컨도 안 틀고 창문 활짝 열고 옆차들과 함께 듣고 갑니다.
0: 와, 더우실 텐데 이렇게 창문 다 열고 크게 라디오 켜고 옆차들과 함께 차량 들으며 가는, 와, 이분이 바로 달리는 전도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해가 기울었는데도 여기저기 배달하다 보니 덥네요. 그래서 시원한 찬양 에어컨 바람으로 힘을 내봅니다. 찬양 에어컨. 야, 이분은 에어컨을 틀고 계시기는 하는데 찬양 에어컨을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또 8349번님도 제 갈급한 마음에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외쳐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계속해서 할렐루야 외쳐주고 계시는데 방송 마칠 때까지 할렐루야 네 글자로 화답해 주시는 분들 다섯 분 추첨해서 치킨 교환권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불길 같은 주성령이네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0: 네, 184장. 우리 계신 곳에서 힘차게, 또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입술을 열어서 큰 목소리로, 또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창문을 다 내려보세요. 창문을 다 내리고 일부러 옆에 좀 바짝 붙으셔서, 차가 좀 막혀요 하시는 분들은 온 사방에 있는 차들이 찬송 들을 수 있게 창문을 지금 내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이 달라지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 삭개오가 경험한 그 내면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그의 행동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의 변화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거라사 지방에 미친 광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수가성 여인의 그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 뙤약볕길을 걸어 사마리아까지 가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 그 죄인을 만나기 위해 그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 죄인의 집이라 불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멈칫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 돈만 많으면 돼. 어차피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부자인 나를 질투해서 수군거리는 것뿐일 거야. 그에게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해도, 아니 매국노라 불리는 그 오명을 뒤집어 써서라도 인생의 목적인 돈이 더 충분히 벌리기만 하면 상관없었던 인생이었을 겁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쌓아두면, 그러면 그 반짝반짝거리는 황금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그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 책임지고 복구하려 하는 것. 돈이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얻었던 그 죄된 안정감에서 오늘 삭개오는 과감히 도망치는 결정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죄인 삭개오가 구원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당신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증명해내고 살고 계십니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여러분의 육체는 그 구원에 합당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온갖 핑계들을 무기삼아 믿음의 실천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순간 한순간에 심어내시기를.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이, 내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마침내 내 삶으로 증거되는 그러한 인생들 사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라고 핑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하는 그 작은 것들을 먼저 내 삶에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사의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부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오늘 저녁도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창문 여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예, 창문 열고 찬양하셨다고. 4846번님이 제 생각에는 오늘 베스트 사연이 아닐까. 할렐루야, 창문 내렸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0분 추첨했습니다.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링크 접속하셔서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시면 통닭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 내 주님은 살아계셔. 170장 함께 찬양하면서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고 아파서 혹시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겸손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 아래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아래 겸손히 머물 때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조명을 비추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잘못된 욕망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죠. 그리고 죄의 고름덩어리들을 가차없이 찢고 도려내십니다. 아프지만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부흥입니다. 말씀에 메스가 내 영혼을 후벼 파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 우리나라 이 65만 명의 갓피플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밑줄을 끊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밑줄을 끈 성경 구절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4장 6절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이 6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장 많은 밑줄을 끈 구절이었고 국민일보에서 또 이것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늘 염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끌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밝은 면을 어둠으로 바꾸어버리고 이 염려는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놓고 그리고 염려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희망들이 모두가 다 자포자기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보다 고린도전서에 고린도교회라는 책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랄하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책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내가 조금 심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는 그동안에 했던 것이 좀 내가 좀 심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를 가득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보낸 편지들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염려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을까?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들 말씀대로 은혜 받고 순종을 잘할까? 그런 염려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한 질책한 것을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편지에서 이제는 이 질책이 그들을 많이 근심하게 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근심으로 인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 8절부터 시작돼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뜻을 알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방금 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읽으니까 훨씬 더 본문을 쉽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 나오는 단어가 근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들에게 마음의 고통이 되긴 했지만 편지를 받고 근심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돌려서 바른 신앙인으로 서게 해주신 은혜 감사한다 이런 뜻이고 그것을 매우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근심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늘 하루 종일 범사가 걱정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걱정거리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걱정거리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의 은사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어떤 상황에서든 염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네 가지 토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근심은 또한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간이 염려하는 그 8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필요 없는 염려로 소모를 인생을 소모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앞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때 가서 해도 될 염려를 미리 가버려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은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염려,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심이 하나님이 꼭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근심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깊은 근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편 38편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자신이 근심이 항상 앞에 있는데 그것이 나의 큰 슬픔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악을 아뢰고 고백함으로써 그 근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근심이 깊어져서 회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그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한 지적을 받고 그는 그 근심이 극에 달해서 옷을 찢고 그리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부담이 오거나 찔림이 올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아 저거 나 치는 설교네 이런 건 아주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오거나 아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그런 여러분 찔림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에 근심이 일어날 때 이것은 거룩한 근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시고 이 기회 하나님 돌이키시려고 주시는 거룩한 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동이 올 때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근심이 올 때, 거룩한 근심이 올 때 아파하고 근심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칭찬받은 것은 그들이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음에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근심을 주실 때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에이 뭐 다음에 고민하자 뭐 이런 것 갖고 고민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근심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방향을
터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으로 기억하셔서 그때마다 근심하시고 거룩한 근심을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근심으로 인하여 회개함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근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영이 죽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산다면 내가 어찌 될까? 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걱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날 하는 걱정은 무슨 다른 세상에 이런저런 걱정들, 뭐 자녀 걱정, 아니면 돈 걱정, 아니면 자기 몸 걱정, 뭐 이런 걱정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영적인 염려 근심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염려 근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그 찔림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찔림을 받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격적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폭행 치사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온 것으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이 시간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내가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염려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아, 다음 주는 꼭 가야지. 이런 결단으로, 이런 터닝 포인트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여러분 나 자신만 보면 내가 뭐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와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밤새 내가 그곳에 가서 다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결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동무들의 배를 불러서, 그래서 가득 배마다 채웠습니다. 드디어 육지로 그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을 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보통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원더풀, 오늘 대박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대박났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대화의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논리의 맥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고 나니까 그분 앞에 선 자신의 그 더러움과 부족함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의 죄인들.

됨을, 그의 더러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저 김집사, 이집사 보니까 저것도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주님으로 우리 눈을 돌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예수님의 그 빛으로 비춰주시는 나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과 교만함들과 부족함들을, 그리고 순종하지 못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영적 상태를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 심령에 탄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임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 중에서 위장에 구멍이 날 정도로 염려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염려를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백신을 오늘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들이 주로 근심하는데 근심의 목록이 어떤 것들이 제일 많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근심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거룩한 근심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심을 내가 풀어가기 위해서 세상 근심들은 그냥 누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실 때 근심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근심을 넘기지 마십시오. 간과하지 마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묵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실 때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겁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3.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저 멀리서 오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오면, 우리는 저기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기 말을 타고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오고 있네라고 하겠지만, 이 몽골 사람들은, 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기 우리 삼촌이 닭 두 마리를 들고 오고 있네. 이렇게 할 정도로 눈이 아주 좋습니다. 육의 눈이 밝은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귀한 건 영의 눈이 더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질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복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같은 하늘을 보지만, 같은 하늘을 보고 있지만 본 하늘의 높이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저 가장 높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다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 근심들 이제 좀 툭툭 좀 털어놓으십시다. 그거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나아질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근심들 하나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는 내 영적인 상태를 위한 거룩한 근심은 내 영적인 상태를 심령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한 거룩한 근심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긴 시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의 제목도 좀 달라져야 되고 염려 근심의 목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전 동물원을 탈출했던 늑구라고 하는 늑대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지난주부터인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 제일 큰 인기라고 합니다. 김정한이 쓴 아프지 말 안 해도 돼 이런 그 책에 보면 늑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늑대들이 이렇답니다. 수컷 늑대들은 평생 한 마리의 늑대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암컷하고 새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싸운답니다. 그리고 먹이가 생기면 자기가 먼저 안 먹고 자기 사랑하는 암컷에게 그 먹이를 그리고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남자를 늑대라고 합니다. 늑대가 원래 수컷 늑대는 이렇게 괜찮아요. 여자를 우리가 보통 여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그렇고 그런 여자를 가리켜서 여시라고도 합니다. 더 심하면 불여시라고도 합니다. 여우의 특징은 교활하고 그리고 여우의 특징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음식을 너무 잘 먹어요. 아무거나 주워 먹고 몸무게에 비해서 엄청 먹습니다. 여우 몸무게가 10kg가 안 나갑니다. 그런 조그만한 게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뭇가지 밑이나 흙 속에 파묻어 놓고 또 와서 먹고 하는 것이 바로 여우입니다. 성경은 늑대를 그렇게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계하라고 하고 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조심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늑대나 여우가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았을 때 그들은 최강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양이 되었을 때 그들은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최강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고신교단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강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세상에 들려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나라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최강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말씀

0: 것처럼 우리 염려하지 말고 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 가지고 세상 근심들을 다 이겨가시는 거룩한 근심으로 세상의 근심들을 다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 이기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을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러분들이 근심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 내가 부자로 잘 살기 위한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바르게 살아라고 잘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잘 가르치십시오.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의 제일 큰 축복은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유산을 많이 남겨주지 못해도 예수 믿는 자녀들이 제일 큰 축복은 예수 믿는 부모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길을 가야 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죽어간다고 합니까?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프로그램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합니다. 선생님들 온 힘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 잘 키우려고 아이들 잘 가르치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갑니까? 교회 프로그램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요즘 교회 시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핵심은 부모에게서 실망하는 겁니다.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제일 처음으로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교회 사는 기도와 교회 사는 말들과 평소 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 1차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왜 부모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 1차적으로 부모가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걱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로 잘 살기 위한 근심만 하지 마시고 바르게 살기 위해 근심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본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이 믿음은 이해되는 현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시니 팻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신다면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며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송과 임승종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록스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지하수는 지역의 곡식과 잔디를 자라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여름에는 지하수만큼 시원한 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의 크기, 동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하수의 양도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지하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영혼의 깊은 곳마저 시원해지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하수에 목을 축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기뻐하는 내 삶의 노래로 되길 소망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 그리고 소박의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그 사랑을 측량할 순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찬양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노래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있습니다. 4918번님께서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신청해요. 지쳐있고 삶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이 찬양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생시켜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75번님도 문자 보내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보내신 또 문자 사연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오늘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 이 찬송과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찬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강성훈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조한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의 나를 찾아오는 사랑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푹 잠기어서 계속해서 찬양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또 간증들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좋은 씨앗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정림 사모님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이현수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듣고 오셨고요.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는 심야 약국이 한 곳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바른손 약국의 김 약사님은 자기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며 매일 밤 약국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용하는 손님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6개월만 운영을 하고 결정을 하려 했지만 막상 밤에 찾아오는 위급한 환자가 생각보다 많았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약국 한편의 쪽방에서 잠을 자다가도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나와서 따뜻한 차를 권하며 상담을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약국에는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말동무가 필요한 독거노인들, 또 고민이 있어 푸념을 하러 오는 동네 어른들이 언제나 약국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약국을 운영하는 탓에 적자도 나고 몸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픈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다는 생각에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24시간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이 생각나는데요. 필요한 일을 필요한 곳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누군가를 통해 사울의 음모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예복 위에 덧있는 옷으로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성물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간구할 때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을 꺼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밝아지든 어두워지든 대제사장이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에봇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러한 다윗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그가 내려오리라 라고 간단히 답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다윗은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까지도 알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가 왜 굳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해 볼 때 그는 자신을 따르던 자들의 안녕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라는 13절의 내용을 볼 때 아둘람굴에 처음 모였던 400명가량의 사람과 후에 더해진 200명의 안녕이 중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은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주실 것인가 더욱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진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로 한 날을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요.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쁠 때에도 지칠 때에도 또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염려와 근심보다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선택했으면 좋겠네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요.

아주 멋진 곡이었죠. 클레이 크로스 앨범 Time to Believe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Just like he said he would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아,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또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이 회복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켈리 윌라드의 곡으로 내가 주의 신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Where could I go from your spirit을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린든 쿨리의 호산나 음반 Revival at Brownsville 중에서 I need you mor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캐런 루이스의 곡으로 Take My Life and Let It Be 그리고 이어서 이 몸의 소망부원과 조셉 갈링턴의 인도로 인트레트 뮤직에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인트로티 뮤직의 조셉 갈링턴의 인도로,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들으셨고요. 그 전곡은 캐런 루이스의 곡으로 Take My Life and Let It B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슈트어 발로, 데이비드 린 모리스, 그리고 사이먼 그루델, 이렇게 세 명이 함께 부른 곡으로 Take Us to the River를 보내드립니다. 아, 이 곡은 영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걸어오셨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 내려놓지 못한 짐, 혼자 조용히 들고 온 짐들. 예수님은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엔 조건이 없습니다. 잘 버텼을 때가 아니라 지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신청곡이었는데요. 6044번님께서 보내주셨던 신청곡.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함께 오프닝에서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갈길다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삶의 무게,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저녁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주와 같이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오늘도 내려온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어지는 찬양은 Gifted의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길 다 가도록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아,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기프티드의 찬양이었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은 주리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듣기만 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0782번님 남겨주셨는데요. 죄송하긴요. 자주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201님, 션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계절을 타는지 저녁만 되면 너무 피곤한 것 있죠? 그래서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잠들었는데 오늘은 이브닝 프레이즈 들으려고 이렇게 문자 보내며 깨어있답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었으면 좋겠네요.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무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방송 들으시려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이 곡은 4918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늦은 시각 아직 귀가하지 못한 딸 기다리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4918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단단히 굳어가는 마음을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7293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기를 기도해요. 또 오늘 처음 듣는다고 7358번님도 앱으로 사연 주셨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렸던 찬양인데요, I Speak Jesus, 체리티 게일의 찬양. 7358님이 I Speak Jesus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찬양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스티븐 무쏘가 피처링한 체리티 게일의 I Speak Jesus 함께 듣습니다.

나 찰트 게일의 I Speak Jesus, 나는 예수를 말하네 들려드렸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의 끝곡은 브루크 리거트우드의 King of Kings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아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 앞에 굳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다 정리되지 않아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믿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셀라가 부른 Wonderful Merciful Savior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괜히 혼자서 끙끙거리고 버티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좀 견뎌야지, 이건 말하기가 좀 그렇지 하면서 계속 내 속 안으로 밀어넣게 되곤 합니다. 그러다 마음의 병도 생기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법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나만 이상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된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 가져가도 받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버텨야 할 건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안고 버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연이어서 들었습니다. 케인의 Honest Offering, 그리고 린드 D의 Praise You, 그리고 랭크의 시편 103편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넷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특별한 음악 손님을 모셨습니다. 말로 먼저 소개하기보다는 이분들의 노래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빨간 약이 부른 사랑하자 였습니다. 10주년 버전으로, 네. 중요하다고 그러시던데. 자, 방금 소개했던, 방금 노래 들었던 빨간 약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빨간 약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지난번엔 두 분 나오셨는데.
1: 맞아요.
0: 한 네. 분이 증식돼서 나오셨는데.
1: 세포 분열에 성공했습니다.
0: 그래도 한 분 한 분 좀 이름을.
1: 네, 네. 저는 빨간 약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 약에서 둘째,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인 김지후입니다.
3: 네, 저는 빨간 약에서 비주얼과 막내를 맡고 있는 기동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네, 완전체 빨간 약. 예, 네, 반갑습니다. 지후 형제는 얼굴이 되게 아기상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3: 신생아상.
1: 맞아요.
2: 원래 되게 날카로운 상인데.
0: 아, 그래요?
2: 미국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 한 15kg를 쪄서 왔습니다.
3: 증량을. 네.
1: 원래 되게 날렵한.
0: 아,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
2: 네. 그런 좋은 나라예요.
0: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SNS에 따님이죠?
2: 네, 딸하고 아들 하나씩 있어요.
0: 근데 딸의 얼굴이 그대로 있던데.
1: 똑같이 생겼죠? 네, 네.
3: 맞아요.
1: 그래서 아기상으로 보여요.
0: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그전 제가 봤는데도, 그때는 그냥, 아, 듬직하게 생겹다 그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1: 겹쳐 보이는 거죠.
0: 애기 얼굴이었구나.
3: 맞아요. 주영 보고 가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1: 맞아요.
0: 네, 빨간 약, 완전체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주세요.
1: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공연도, 이제 완전체로 공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지우가 한국에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예. 좀 뭐 영상도 많이 찍고 있고 네,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또
3: 좋은 기회로.
1: 네.
0: 지우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2: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족들하고 만나는 거 말고는 빨간 약이랑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라서 이제 누나가 얘기한 대로 공연도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동아 형제는 보니까 바쁘던데?
3: 저요? 제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퍼져가지고.
0: 아니 내가 일정을 좀 물어보니까 뭐 도서 모임.
3: 네
0: 뭐,
3: 맞아요. 다. 마치고 도서 모임 있습니다. 네,
2: 뭐,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책을 읽으시죠. 빨간 약이.
3: 무슨 말씀이세요?
1: 독서 모임 두 개시잖아요.
3: 독서 모임 두 개. 월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1: 네. 네.
3: 한 주 시작과 주중에 마무리로.
0: 오, 약간 사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3: 무슨 말씀이세요? 책에 사심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3: 지식에.
0: 그렇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모여가지고 그래도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엊그저께인가 영상 찍은 것도 오늘 제가 이제
1: 맞아요. 뭐, 업로드도 했고 네. 이제 관심사는 사실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0: 어떤
1: 있습니다.
0: 어떤 운동을?
1: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아, 근데 슬픈 근황이 있어요.
1: 아, 근데 네. 헬스를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사마귀가 굉장히 크게 난 제 몸에 사마귀가 하나 있었는데 사마귀를 퇴마를 했거든요. 어제.
3: 이제 마귀를
1: 마귀야 물러가라면서 퇴마를 했는데 이제 두 달 동안 상체 운동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제가 완전 아이고, 좌절입니다.
3: 맞아요.
1: 지금 아, 하체만 할까.
3: 맞아요. 그걸 수술 전에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멱살을 잘못 뻔했다고 들었어요.
1: 수술 뒤에 다 마치고 왔네요. 네.
3: 두 달 하지 마세요.
1: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0: 슬픈 사연이
1: 그 의사 선생님을 드릴 뻔했어요. 뻔했는데
0: 무슨 얘기했지?
3: 그러니까 관심사.
1: 요즘 관심사.
3: 근데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샌로그 아. 같이 하고 있는데.
1: 거의 아, 운동이죠.
3: 아침에 무조건. 네.
0: 그 샌로그도 얘기해줘요. 나 방금 전에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나는 슬아보라고
1: 이제 저희가 그 샌로그를 이제 우리 도현 선생님께서 아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0: 일부러 물어봤지. 모를 거야 저 인간.
3: 함정으로.
1: 역시나 모르고 계셨다.
0: 저 어르신이 알리가.
1: 근데 너무 더 재밌는 거는 저희 샌로그에 많이 참여하셨어요.
3: 맞아요. 알게 모르게.
1: 그때 공연했을 때도 저희가 계속 찍었는데.
0: 아 정말.
1: 그때 막 V도 해주시고 아, 하시는데 그게 그랬구나. 뭔지 모르고.
0: 아, 어른들이 그러잖아 보통.
1: 근데 청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0: 아 정말?
1: 네.
0: 이거 들으시는 분들 연배가
1: 아니요
0: 그런가?
1: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0: 샌로그.
1: 네.
0: 뭐 그거 요즘 하고 있고.
1: 네.

0: 재밌게 살아. 아, 내가 아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알지 않지만 제일 웃긴 팀이라서 사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고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까지 들 정도로. 근데 너무 바쁘지 않나, 니네.
1: 아니에요.
2: 근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 웃기다는 거예요.
1: 맞아요.
2: 노래를 잘한 것보다.
1: 노래도 필요 없습니다.
3: 지난번에 재밌다. 공연했을 때도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2: 맞아요.
3: 노래 안 하고.
0: 그러니까 노래를 한 10곡 정도만 네. 하고. 네네네. 나머지는 그냥 막 이렇게 이벤트, 뭐 스타의 애장품 이런 걸 안 하고. 저희 공연을 했는데. 자신을 스타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쓰던 물건을 팬들에게 나눠주는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뻔뻔하다.
1: 그래도 너무 웃긴 게 형이랑 저는 애장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누나가 한 5개 챙겨 오셔가지고 진짜.
3: 그냥 그날 챙겨 오셨어요. 너무, 저희는 몰랐고.
1: 근데 진짜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요.
2: 저희
1: 진짜.
2: 팀에 스타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2: 제가 준비했죠. 맞습니다.
0: 지난번 공연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네. 거는 왜 이렇게 공연을 많이 안 할까. 좀 게으르지 않나. 그리고 너무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요즘 근황을 물어본 거예요. 뭐 하고 있나.
2: 근데 역시나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죠.
1: 사막이 빼고.
2: 왜 이렇게 공연을 안 하는 것 같으세요?
3: 일단 뭐 제가 네. 한국에 안 있으니까.
2: 그쵸, 그쵸, 그쵸. 네.
3: 그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다들 이제 다른 하는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3: 공연하는 거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네.
0: 10년이나 됐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네.
3: 11년 됐죠.
2: 네. 네,
0: 11년.
2: 네.
0: 그럼 이제 올해는 뭔가 또 앨범이라든가 이런 계획 없어요?
2: 뭐 계획은 항상 있는데 곡이 없어가지고.
1: 곡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곡을 본인들이 써요?
2: 뭐 쓰기도 하죠.
1: 네네네.
3: 써서 나온 곡들이
2: 네,
3: 몇 곡 있어요.
2: 써서 나오는데 네.
1: 받기도 많이 받았고.
2: 받기도 많이 받았고. 네.
0: 그 빨간약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쟤들은 뭔데 이렇게 떠들까 나와서 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2: 왜 이렇게 가벼울까 애들이
0: 이 밤 11시 넘어서 왜 저렇게 낄낄거릴까 그런데 빨간약 의미가 뭡니까?
2: 우리 막내가 한번
1: 아 빨간약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처음에 음악 이제 같이 모여서 시작할 때 이 세상에 뭐 필요한 어떤 그 치유를 좀 주고 싶다 회복을 좀 주고 싶다 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웃길 것 그 망가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0: 10년 전에 이미
1: 네네 10년 전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해서
2: 위로가 음악으로 필요한 분들이
1: 네, 위로를 좀 주고 싶다 해서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빨간약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근데 그게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복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약의 기능도 하는데 그 약의 기능을 잘 하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고 그건 많이 가능하다
2: 맞습니다.
1: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간약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아 좋네. 할렐루야.
2: 아멘입니다.
0: 근데 이제 빨간 약이란 노래도 있어야겠다 그러면.
1: 오,
2: 아 진짜.
1: 괜찮은데요?
0: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 네네네.
0: 뭐 좀 오, 되게 애들이 둔하다 생각보다. 아니, 되게 요즘 뭐 무슨 뭐?
2: 근데 저희도 좋은데 우리 도현쌤도 저희한테 너무
0: 막 한다고?
1: 저 이렇게 가까이 저한테 둔하다고 하는 사람 좀 새로운 느낌이 좀
0: 나도 약간 좀 이렇게 놓나 봐.
1: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0: 정신을 놓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그러니까 그런 빨간약이라는 노래도
2: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가사를 주면 내가 만들어줄게.
2: 오,
1: 너무 영광이죠.
2: 아, 저 소름 돋았어요.
1: 우와.
0: 그 빨리 써.
1: 오, 진짜.
2: 진짜.
0: 소름만 돋지 마.
2: 소름이 자주 돋는 편이긴 한데. 쓰죠, 쓰죠. 씁시다.
1: 좋아요, 좋아요.
0: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빨간 약이라는 게 너무 희화돼서 하는 것보다.
2: 맞아요.
0: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든 모두 다 의미를 좀 담아서.
1: 맞아요, 맞아요.
0: 하면 너무 어떨까?
2: 너무 네. 좋아요.
0: 한 달 내 합시다, 우리.
2: 좋아요, 좋아요. 예전에 그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같은 곡 있잖아요.
1: 네네네.
2: 저는 그런 느낌. 으로 빨간약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저희가 언제든지 꺼내서 들으시라.
1: 맞아요.
2: 그런 느낌으로.
3: 저는 이제 빨간약이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는데 그게 꼭 우리 그 크리스찬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빨간약이라는 의미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도 되게 익숙한 의미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렇게 저희 음악이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2: 맞습니다.
3: 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1: 이거 다 가사인데요, 이거?
0: 지우 형제는 확실히 네. 신학을 해서 지금 말투에서 약간의 그 냄새가 나요.

0: 그렇죠.
1: 스멀 스멀.
0: 맞아요.
1: 일반인의 냄새가 아니라
2: 좋은 냄새인가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있어요. 배운 티가 나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좋은 냄새죠?
2: 네.
1: 미국에서 네. 신학 공부하고 계시다.
2: 그렇죠. 네. 지금 미국에서 신학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1: 오.
0: 이야.
1: 가방끈이 길구나.
2: 맞아요.
0: 제일 길죠.
1: 아, 그래요? 그럼요. 여기는 다 짧아요, 나머지는?
0: 굉장히 짧죠.
2: 네. 저 에코백입니다.
0: 그 지식보다 지혜를 사모하는.
2: 아멘.
0: 아멘.
2: 아멘.
0: 그렇죠.
1: 뭐야? 자기. 자, 그러면 셋이서 오랜만에 모였는데, 네. 이 모이니까 어때요? 둘이 활동할 때, 둘이서도 활동할 때가 있죠?
0: 있죠. 네네네. 있죠. 네.
1: 셋이 모이니까 더 좋아요?
0: 훨씬 좋죠. 훨씬 좋죠.
1: 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게 좀 그렇죠. 달라요?
2: 일단 그 기동성이 좀 일단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차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공연에 그 한계가 좀 더 없어지는
1: 늘어났다.
2: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원래는 누나랑 둘이 다닐 때는 뭐 반주자 한 명 해가지고 네, 뭐 MR도 좀 틀고 했었는데 지금 셋이 다니면 그냥 기타 한 대로도 다
0: 맞아요.
2: 가능하니까 그게 되게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0: 원래 빨간색 모습으로.
2: 네네.
1: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음이 더 이렇게 좀
0: 맞아요.
1: 풍성해진 느낌.
2: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1: 역시 삼겹줄의 신앙.
0: 맞아요.
1: 보여주지 않나.
0: 그리고 지우 화음이 되게 특이한 게 네. 이제 보통 남자가 하이로 이렇게 가성으로 넣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이제 지우가 그걸 잘해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이 있어요.
1: 맞아요. 네. 텐션을 잘 넣더라고요.
0: 맞아요. 텐션에 또 미치죠.
2: 저희 그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그 목소리가 네. 저희가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블렌딩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셋이 모이면 또 시너지가 많이 생기고 그런 거 같습니다.
1: 맞아요. 싸운 적은 없어요?
0: 싸운 적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맞죠.
2: 맞아, 맞아, 네. 맞아.
0: 싸운 적은 없는데 해체를 크게 한번 해서 그렇지.
1: 아, 또 해체까지 또 했었어요.
0: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2: 맞아, 맞아.
0: 진짜
2: 싸운 건 아닌데
0: 평상시에 싸우는 성격들이 아닌데.
2: 네, 맞아, 맞아.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맞아. 때 이제
1: 그래 일이, 그만해, 뭐 이러면서.
0: 그런 그림이죠.
2: 이제 그만하자.
0: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만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다시 재결합할 때, 우리 앞으로는 차라리 싸우자. 했는데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어딘가 골마 있을 수 있어요. 잘 돌봐줘야 돼요, 이거를. 살짝.
2: 저를.
0: 골맞아요?
2: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아, 진짜?
2: 저 안 골,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왜, 왜?
0: 골맞는데요?
2: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죠.
1: 뭔가 말을 생략했는데
2: 토크에 뭐 안 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아니, 동화가 참아주고 받아주는 게 아무래도 많죠.
1: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그 네. 셋이서 이렇게 앞에서 멘트하는 거 보니까 각자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2: 맞아요. 정확하게. 네.
1: 그 지영 자매는 보니까는 이제 앞제비 노릇을 앞에서 막
2: 정확해요.
1: 나가자고 이런 걸 하고 지호 형제는 조용조용
0: 네.
1: 툭툭 쳐주고 동화는 이제 그걸 정리하더라고요.
0: 오,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잘 봤죠.
0: 네, 맞아요. 네, 네, 네.
1: 그 되게 보기 좋았어요.
0: 그래서 네. 되게 잘 맞아요. 동화랑 네. 저랑 이 토크 같은 거 하는 것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가벼워지면 지호가 한번 눌러줘.
2: 맞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이제 넘어가시죠.
1: 자, 그러면서 맞아, 맞아. 그만 지금 넘어가야 될까요? 그대로.
2: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 정말? 아, 그러면 네. 노래 한 곡도 듣고서 또 네. 와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 좋을까요?
0: 뭐가 좋을까요?
2: 우리는 보기 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0: 오 좋다
2: 네.
0: 너무 좋은데요?
1: 이 노래 좀 소개를 하고 들으면 어떨까요?
0: 이 곡은 이제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곡인데 그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번 커버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원곡자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앨범으로 냈고 이 곡은 저희가 공연하러 가면 그 부르면 진짜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엄청 많이 느껴지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2: 맞아요, 맞아요.
0: 그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복이 있다?
2: 우리는 복이 있다.
1: 죄송해요.
2: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1: 네,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들으시겠습니다.

0: 예. 빨간 이야기 불은 우리는 복이 있다 들으셨습니다. 자, 음악을 해오면서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동아 형제 만났을 때도 약간 현실적인 거에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도 있고.
1: 그쵸. 네.
0: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1: 저는 사실 뭐 이제 프리랜서 느낌이 많다 보니까 뭔가 재정적으로 이제 좀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불안은 해요, 솔직하게.
0: 지금도.
1: 근데, 예,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잔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응이 없으면은 조금 더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거가 이제 제일 솔직한 게 아닐까. 아니면 이제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없어지면서 옛날보다 확실히 그 콜링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지를 했었어요.
2: 맞아요.
1: 사역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 이제 지금 미국 간다고 했을 때.
3: 그랬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빨간 약도 이제 뭔가 이렇게 옛날만치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2: 하기 나름인가 봐, 진짜.
1: 네. 맞아요.
0: 지우 형제 같은 경우는 애기가 둘이나 있어서
3: 있습니다.
0: 더 현실적인 부분이 더 좀
3: 그렇죠. 일단 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누나 얘기한 대로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0: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빨간약이랑 음악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누나랑 동생이랑 모여서 찬양할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활동하면서 느낀 건 아 이제 한국에 좀 들어올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많이 느꼈는데 길이 잘 열리면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한국 와서도 좀 조금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저는 이런 형식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요즘은 예배음악이 대세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창작곡들을 부르고 또 이런 보컬 팀이라 좀 말이 좀 옛날 말이긴 한데 그런 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2: 맞아요.
1: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도 중간중간에 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 오히려 이거 말고 다른 기술을 내가 배웠더라면 근데 아마 더 젊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생각도 요즘은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런 현실 부분에 대한 얘기들
2: 맞아요, 맞아요.
1: 고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역이라는 사역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저도
2: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우리도 약간 예배팀들처럼 뭐 많은 예배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예배팀 형식으로 해야 되나?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동아랑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밴드 같은 거 맞아요. 불러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거를 찍어서 올릴까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목적이 저희한테는 그게 좋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배팀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고 저희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 거여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하더라도 그냥 원래 우리 빨간약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에 너무 많기도 하고 이제 저희도 각자 찬양팀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1: 그렇죠.
2: 불러주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네.
1: 빨간약 듣는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음악은 어떤 음악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2: 저희는 이제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좀 재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중하지 못한 그러니까 보통 찬양사역자 선배님들에게서 보일 수 없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그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이고 뭔가 우리가 같은 그냥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언니 오빠들인데 같이 찬양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너무 좋고 사실 그게 진짜 완전 솔직한 저희 모습이고 그런 거를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사들이나 부르는 노래들도 아까 지우가 얘기했지만 뭐 크리스찬들이 듣기도 좋고 아니면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듣고 뭔가 저희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가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직접적이진 않지만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장 지향하는 방법이 아닌가.
0: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무겁지 않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2: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맞아요. 음악을 하고 싶은. 네.
2: 그래서 저희 공연 때도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좋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1: 안 믿는 친구들.
2: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보람이 있고. 그래서 지난 공연 했을 때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네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막 찬양만 하냐, 혹시. 콘서트 때. 근데 저희는 원래도 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담 없이 데리고 와도 된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공연 때도 얘기했지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DM을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사실 무대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본인들 이제 SNS에 올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2: 그쵸.
1: 또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1: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팀이 오래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보니까는 이렇게 계획이 있는 분들 같지는 않은데 큰 계획을 가지고 사는 분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을 이렇게 해오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것 같고
2: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지후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게 가장 큰 계획이 아닌가.
3: 맞아요. 맞아요. 제일

0: 이제 저희들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간 거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흔들고 있습니다.
1: 지호 형제님은 목회자의 꿈이 있으신 건가요?
2: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한국에 좀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던 건 지금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이제 또 아까 저희 여기 오면서 얘기했던 게, 빨간 약이 미국에서도 사역을 잠깐 해보고 싶다라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빨간 약과 미국에서 사역 같이 하고 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라는 이제, 희망이 담겨 있는 계획을
3: 정말 좋은 사회 같았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지우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게
3: 저희의 계획입니다.
0: 미국에 같이 가서 보쌈에 오는 걸로 이제
1: 바라기는 계속해서 길게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봤으면 좋겠고, 뭐 반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밝은 모습도 계속 봤으면 좋겠고.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뭐 계획이 있다고 이제 결국에는 계획이 얘기했는데, 뭐 공연 계획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당분간은.
0: 그렇죠.
3: 근데 또 언제 생길지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저희가 하고 싶어서 뭐 하게 될 수도 있고.
0: 맞아요.
2: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획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오면 하면 되겠구나.
0: 맞아요, 맞아요.
2: 이런 식으로.
0: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최근에 어떤 그런 부르심들이 좀 있었잖아요. 빨간 약.
3: 네. 아, 맞아요, 맞아요.
0: 좋은 제안들이 또 있어가지고 또 그런 거 들어오면 저희가 잘 잡고 감사하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작은 어떤 이벤트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안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음반을 낸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1: 기대가 많이 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팀이라서 이런 얘기 물어봤고요. 뭐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에 마치는 게 어떨까?
3: 제 기도 제목은 이제 맡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과 사역들과 제 삶의 조화가 잘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들 나눴을 때 음악 빨간 약 팀에 대한 또 제 음악에 대한 막 이런 거 고민들 막 나눴을 때 이제 저도 자아 실현을 위한 저의 제 개인의 음악을 잘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잘 조화롭게 잘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항상 목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 실현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선포를 하고
1: 그래요.
3: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제 싱글을 하나
1: 얼마 안 되는데
3: 좀 있으면 네. 이것도 너무 피스럽죠. 네. 자아실현 뭐 포함한 어떤 제 그냥 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늘 약간 좀 캐주얼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딱 저는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것보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갑자기 할 수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서 좀 장황했지만 기도 제목은 자아실현과 또 교회 안에서 일과 제 개인의 신앙에 잘 조화를 이루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무리해가면서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제 빨간 약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고 뭐 미국에서의 삶도 좋고 한데, 그 다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것보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준비해 주신 길로 그쪽으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고 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1: 그쵸.
0: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항상 두려워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뭔가 탁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랑 가깝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도 제목이 있고, 이제 빨간 약 리더로서도 이제 빨간 약도 마찬가지로 뭐 1년에 한두 번 뭐 저희가 뭐 완전체로 모이거나 아니면은 모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나 모든 그런 가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되게 부족하고 뭔가 연약함도 많고 하지만 우리를 이제 10년 넘게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계속 잃지 않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11년을 꾸준히 이어온 네. 우리 가장 나이대에도 지금 가장 열심히 할 나이대인 네. 것 같아요.
0: 그래서
1: 기대되는 팀이고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또 완전체로 모이면
0: 네.
1: 우리 또 모시고 또
0: 감사합니다.
1: 이야기 그때는 좀 라이브로 노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좋아요.
1: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발바노는 미국 대학 농구계의 전설입니다. 그는 도전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요. 선수일 땐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대학 농구팀 감독을 맡은 뒤에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짐 발바노는요, 은퇴 뒤에도 탁월한 해설로 선수 시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전하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짐에게 팬들은 항상 승리한다는 뜻의 짐이 V라는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짐은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나던 최고의 시기에 골수암에 걸렸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요. 오히려 다른 암 환자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47살의 나이에 죽기 전까지 활발히 모금 활동을 다녔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금 활동을 다녔던 짐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암은 곧 제 육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제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 사명을 다하는 날, 전 평온히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빛나는 영광이 넘쳐나는 천국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홀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짐 발바노라는 이 미국 대학 농구계의 전설. 와, 이분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제가 직접 만나뵀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이 곧 육체를 파괴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 힘찬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와, 제가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내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간 이 짐 발바노 선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소망이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백의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충만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멀고 긴 여행인데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지만 조급하게 재촉한다고 해서 그만큼 빠르게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뜻을 이루는 길에는 장애물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는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해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진실을 믿으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라이프 롤리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한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원즈패밀리의 보혈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강명식의 기뻐하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여성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 나와 함께 했다는 걸 꼭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어. 그 동행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을 눈에 보아야만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에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여러분들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FM뿐만 아니라 AM 방송을 통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도, 또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의 귀한 소식을 사랑을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입니다.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녘의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에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도움이 필요하거나 탈북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등,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간증의 마지막 시간, 우리 지순희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하실 텐데요. 한국에서 지내며 북에 남겨진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순희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간증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1: 그래가지고 열방쌤 교회에서 있을 때 나 아들이 앓는다 브로크가 못 온다 하는 말 딱 들은 순간부터 야 그래서 그 베란다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불쌍한 아이를 저의 목숨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저희 어떻게 불쌍한데 아버지 없지 형제 없지 엄마마저도 없고 거기서 그래도 살펴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는 없는데 그의 목숨을 거두시면 그의 묘를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죽어도 여기 와서 죽게 좀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끝내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계속 막 하나님한테 너무 나는 기분 나빠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는가 이 세상에 목숨이 얼마인데 그 불쌍한 내 목숨을 거두시는가 하고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지 너무 의문스럽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다고 막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막 와서 막 위로하는 것도 다 꼴보기 싫고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어서 데려가셨겠죠 하는 말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죽이기 싶은 거예요. 막 다 막 오지 말라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 막 데려도 안 놓고 3년 후 그렇게 해서 눈만 떨어지면 베란다에 앉아 울고 그러고 아들이 죽었다는 그날부터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일 안 했어요. 내가 우선 돈을 벌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뭐 가가 살아있어야 뭐 북한에 돈도 보내고 그 애를 어떻게 살리자고 애를 쓰겠는데 그 애가 죽은 다음에 내 뭐 돈 벌어 뭐랍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딱 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울었는데 3년이 되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막 사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머리를 찍었더니 내 경색이 있는 데다가 네, 동맥류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울고 너무 고함을 치고 하니까 이 혈관이 부풀어 난 거죠.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장 시술해야 된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뭐 시술 날짜를 기다리자면 한 달 이상 걸려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열방쌤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듣더니 그게 시한폭탄이나 같다. 내 속이 시한폭탄이나 같은데 어떻게 한 달 기다리냐고. 대림에 그 뇌혈관 전문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자고. 그래서 그날 가서 그날로 입원해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네, 시술을 했는데 그 전신 마취하니까 이 심장이 원래 약하니까 심장이 지금 다시 이렇게 심장 발작하는 식으로 하면서 부정맥이 뛰며 심장이 돌아 안 와서 조금 고생했죠. 그런 걸 그래도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하여튼 지금 그 생각해보면 제가 그 아들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다시는 교회란 데 안 간다. 내가 하나님이 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을 거두셨고 그랬는데 내 무슨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지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면 주여 그리고 내가 내 시술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어떻게 하나 내가 아들면까지 오래 살 수 있도록끔 의사님들이 손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나 오늘 이 내 혈관에다가 여기 그 좀 뭐야 이 다리 안쪽에 그 대동맥을 뚫고 거기다 기계를 넣어요. 잘연기하고 기계를 같이 넣어서 그러는데 그 내 혈관 그 작은 모세 혈관에 들어가다가 아차하면 그 내 혈관 오히려 더 들이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시는 교회 안 간다든지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시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그다음에는 아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 우리 길성이 뭐 하늘에서라도 어머니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걸 바라겠지. 나도 이젠 사회로 나가보자. 그래서 아들이 죽고 만 3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와 처음에 그 봉사단이란 데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 그날이 너무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연탄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 북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돌아가고 밥 먹고 이러니까 아, 너무 막 살 것 같고 혼자 계속 집에만 있던 게 계속 그 봉사단에 일단은 발을 들여놨어요. 그렇게 하고 몇 달 후부터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일단하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을 맡았고 지금은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그 봉사단체 대표로 그다음에 대한탈북민노인협회 그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취약계층들을 돌봐라 탈북자들이라 해서 다 정확하게 정착을 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네가 내려가서 네가 나가서 탈북 그 취약계층들을 돌보고 잘 해라 아마 이래서 저한테 그런 중임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탈북 및 취약계층들 여기 취약계층들이 너무 많아요. 탈북자들이 캐고 들어가 보면 나처럼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고요. 우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떤 계층이 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0: 여기 와서 정착을 못하고 일하러 나가봤댔자. 우리는 도라이바 하면은 도라이바라고 하는데 이거 타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그 현장에서는 쓰는 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공부부터 일체 언어에 적응이 우선 못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가서는 한 며칠 일해 보다가 뭐 도라이바 가져오라는데 멍해 서 있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짜증 내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그 현장을 떠나고 하다 나니까 어서는 몇 년이 돼도 자기가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뭐그 젊은 사람 수급비를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술만 먹고 돈이 뭐한 푼만 생겨도 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저 뭐야, 그 법학 공부까지 했다는 탈북자도 알코올 중독자로 떨어져가지고 올해 여름에 그분이 그 집을 우리가 방문해서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완전히 꽉 찼어요. 배달해 먹고는 그저 그 자리에 놓고, 배달해 먹고는 그 자리에 놓고.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데, 야, 막, 그래서 막 세워놓고 욕하죠. 어째 이렇게 사냐? 네가 한국 왔으면 바로 살아야지.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걸너 엄마, 아버지 알면 뭐라 하겠냐? 그런 분들도 많고, 정말 그 다음에 병이 나가지고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하루 케어하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그분들이 왔다가 가면 그 누구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생활이 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내가 이런 그 봉사에 발 들여놓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 게,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엄마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짜 자기가 깊이 이렇게 뜻을 두지 못하고 생활했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 선교연합에서 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그 9살이 죽는다던 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브 아이들한테 잡히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증언하는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같은 이런 그 간증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한살 때부터 지키시고 저를 정말 감싸주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봉사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정말 북한을 위한 이 선교 활동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자면 엄청 바쁘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요 제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건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섬기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정말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자고 생각합니다.
1: 탈북민분들을 돕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신 지순희 선교사님. 본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픔도 주시고 또 연단의 시간도 주셨지만 결국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이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순희 선교사님과의 2주에 걸친 간증 이야기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이어드립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6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 대신 중국 수출용 낚싯바늘 임가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고 체제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해주시의 청년 두 명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 당국이 무허가 개인집 식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K-POP 한국의 가요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후반 14분 체코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22분 이강인의 도움을 받은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를 올린 한국은 후반 35분 황인범의 패스를 받은 오현규가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황인범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했는데요.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승점 3점을 확보하며 32강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 25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286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전 최고 기록도 크게 넘어선 수치인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05.8% 급증하며 111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고부가가

같이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승용차와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0% 넘게 증가했고 미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수출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영향이 일부 반영됐지만 이를 제외하고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수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북한 방문 이후 미국이 양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확장 억제 대화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중러 밀착 움직임을 견제했는데요.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물질 생산시설과 신형 원심불리기, 핵전력 강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방북 기간 북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결코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다자주의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디지털 통상과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고위급 경제 대화 체계를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과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북한의 군사 지원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양측은 안보와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비밀 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 대신 중국 수출용 낚싯바늘 임가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업체들이 주문한 낚싯바늘을 제작하는 임가공 사업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 낚싯바늘 생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낚싯바늘 한 개당 가격은 북한 돈 4원 정도로 높지 않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어린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가발과 속눈썹에 이어 낚싯바늘이 새로운 중국 임가공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생산 작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져 포장 과정을 거친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신의주 일대에서도 낚싯바늘 임가공이 성행하고 있다며 손이 빠른 학생 여러 명이 하루 동안 작업해 쌀 1kg을 살 수 있는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작업자가 10대 학생들이라는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당국도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한국 영상물 등 이른바 불순 녹화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청년 2명이 지난달 말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처형된 청년들은 해주시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장 배치를 앞두고 있던 인물들로 대학 재학 시절부터 비밀 소조를 조직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자료를 토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상과 북한 현실을 비교하며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필기물도 작성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 전복 행위로 규정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를 거쳐

사형을 선고한 뒤 지난 5월 말 밤 해주시 외곽의 비밀 처형장에서 공개 처형을 집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처형 당시에는 대학 재학생 대표들과 청년 동맹 간부들이 강제로 동원됐으며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도되지 않고 비밀리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주시 대학가에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촉망받던 청년들이 반동 분자로 몰려 처형됐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개인주택을 이용해 운영되는 무허가 식당이 빠르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국수와 국밥, 술안주 등을 팔던 주민들이 농촌 동원 단속과 계절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장사 장소를 집 마당이나 헛간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는데 상업관리소는 이를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정식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각종 납부금과 검열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영 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단속이 강화되면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장사를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마저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공립고등학교에서 K-POP, 한국의 가요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공동 개발한 이 과정은 단순히 K-POP 음악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와 마케팅, 기획 방식까지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직접 기획해 그룹명과 콘셉트, 멤버 구성, 팬덤 전략 등을 설계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급 수는 처음 1개 반에서 3개 반으로 늘어났고 현재 1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도 얻었고 K-POP 산업과 관련된 직업을 진로로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K-POP을 계기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e스포츠와 K-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 함경남도는 5에서 10mm 안팎이겠고요. 평안북도는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안주와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8도, 양덕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8도, 양덕 2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강계에서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7도, 강계 15도, 자성 1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7도, 강계 26도, 자성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장현에서만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9도, 장현과 사리원 18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31도, 장현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13도, 장진과 풍산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과 풍산 21도, 장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진과 웅기 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웅기 성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0도, 청진과 웅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 변치 말고 같이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드릴 텐데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욱더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분명 나의 생각이 있는데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옆 사람이 무얼 할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 때가 있죠.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참 낯설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래된 어느 경건서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기회주의자인데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자기 소신보다 주변 눈치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비난하기도 하죠. 자기만의 중심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따름이니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그것이 흔들리지 않은 삶의 뿌리인 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내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날마다 찬송하며 꿈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나라에 먹다 버리는 음식물이 경제 가치로 환산해 보면 14조 7,476억 원이라고 그래요. 낭비돼서 하루에 404억 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서 하루에 404억 하루에 버리는 것이 한 달만 모으면 100억짜리 교회 14,000개나 질 수 있다고 그래요. 맨날 매일 내버리는 미국의 석유왕 존 D. 록펠러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투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의 대부호인 그가 욕실도 딸려있지 않은 값싼 방에 투숙을 하려고 하자 호텔 지배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드님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자고 갔는데 제일 좋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러자 존 D.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아들은 대부호인 아버지가 있지만은 나는 그런 행운을 갖고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0: 간단해. 그래서 여기 욕실도 없는 싸구려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고 그랬죠. 록펠러의 대사업가로서 또한 자선사업가로서도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략, 아끼는 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전략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그랬죠. 주머니가 가뿐해진 다음에 전략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략은 최대 수입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절제는 만족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벤지민 프랭클린이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다섯 번째가 전략의 대목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즉 낭비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참 좋은 말씀 같지요? C.S. 루이스는 절제란 음주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데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올려드린 이전 찬송은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이 찬양하는 예수 사랑하심은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몇 년째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중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0: 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청진이 고향인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에서 건너오는 여정, 그리고 지금 광명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사랑스러운 따님과 함께했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그렇게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이후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이오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금 3개월 100일에 막 접어들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남한과 북한에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0: 북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10가지였다면 남한에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지 않을까. 어떤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의식주에 있어서도 다 그 선택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도 3개월 동안 무수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우선 첫째, 살면서 내가 이 저 집에 속 들어왔을 때
0: 네.
1: 정말 집을 툭 보고 야 나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려고 왔구나. 우선 첫째 감동 쪽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구나. 이 감정 쪽으로 생각하면서 집을 한 바퀴 돌아보는 순간 나는 남들보다 집을 좀 큰 거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다 나니까
0: 네.
1: 큰 집을 받았는데 집을 이 짝방 저 짝방 다 이렇게 보면서 우선 첫째 야, 감사하구나. 저녁에 춥겠다고 생각한 여기에 더 온순한 방이 다 들어오고
0: 네.
1: 하니까 야, 너무나도 고맙고 다음에는 여기에다 이 방에다가 무엇을 가고 나서 아이 옷을 어떻게 이 짝에는 칠해놓고 이 짝에는 침대를 놔서 아이하고 방울 잘해야 되겠다.
0: 네.
1: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꾸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북한의 생활을 이렇게 두어본다면 북한에서는 우선 첫째 선택이라 하기보다도 우리는 북한에서 살면서 내가 30살 되게 중국에 내가 탈북했는데
0: 네.
1: 그 30년을 사는 오간에 우선 첫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권이 선택권이란 게 없이 살았고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내가 내 목숨을 잃는 길이나 같았고
0: 네.
1: 그러나 여기에 하나만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첫째는 자유고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내한테 주도권을 쥐고 선택할 수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0: 아, 선택에 따른 책임도 사실 있잖아요.
1: 예.
0: 네. 아까 집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나라에서 준 이 집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채웠을 때 뭐 이게 고장나거나 흠이 있거나 하면 또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다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는 그 과정도 굉장히 많은 공부 끝에 선택을 하셨다고도 들었어요.
1: 예, 맞습니다. 우선 첫째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배우다 나니까 한글을 하나도 모르고 한 글자도 모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느 학교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지
0: 네.
1: 그 다음에 아이는 아이대로 말을 모르니까 자기절로 혼자서 엄마 앞에서 말을 못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감싸지고 머리 숙이고 앉아서 골아파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혼자서 부둥켜 안고 울어도 받고 했지만 아니다. 너는 아직 나이 어리기 때문에
0: 네.
1: 얼마든지 한글을 빨리 배워서 일어설 수 있다. 아이한테 힘을 줬고 어쨌든 네 학원에 이왕 발길이 와서 이까지 남들이 잡히는 길에도 안 잡히고 무사히 하느님 덕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0: 네.
1: 이제부터 발 딛고 일어서자. 공부 배워야 한다. 공부 배워야 된다. 하고 네가 어느 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는 건 엄마가 모두 찬성하겠으니까 네가 갈 길은 네가 해라.
0: 네.
1: 어느 학교를 두겠다는 거 해봐라. 그 다음이 할 수 없어.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군방 나오다 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친부모한테 전화했습니다.
0: 친부모님이요?
1: 이 아이의 친부모한테.
0: 아...
1: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0: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일은 뒤집게라도 아이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나는 야를 공부 안 시키면 여기를 데리고도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나를 보고 내 선택이 하라고.
1: 네.
0: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서리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1: 네.
0: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도 모른다고 하.

0: 우리 한화센터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도와줘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가가 11월 13일 날 학교에 갔습니다.
1: 네.
0: 그런데 12월 말일에 시험을 쳤는데 한국어는 68점을 맞고
1: 잘 맞았네요.
0: 예, 영어는 82점을 맞고
1: 와.
0: 그다음에 이렇게 수학은 78점을 맞고 사회하고 이거는 무슨 몇 점 받았단지 이것을 와서 자랑하더라고.
1: 이게 중국어로 본 시험이에요?
0: 아닙니다.
1: 한국어로 본
0: 예.
1: 시험이에요?
0: 예.
1: 세상에.
0: 그래서 내가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장하다고.
1: 굉장히 비상한데요.
0: 어쨌든 아이가 착하고 무던하고 말하자면 조선말로 비한다면 만면을 감입니다.
1: 아 이거는 저희 남한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걸요?
0: 예.
1: 와 아니 그 지금은 10대잖아요.
0: 예.
1: 앞으로 수년 후의 그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는 같이 나와주세요.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그렇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 중국, 러시아, 해외의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에도 선생님처럼 자제를 둔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그 미래 가운데 자제를 둔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따님과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그러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0: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사실은 이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천진난만하며 오직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만 믿어야 한다.
1: 네.
0: 그거 믿음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청년들은 그래도 머리는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같았습니다. 지금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 하느님을 알게 하려면 정말 우리 하느님이 있어야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느님의 복음이 그 북한 땅에도 전달돼야 되겠는데
1: 네.
0: 우리 이 전달을 하자면 다른 복음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오직 우리가 이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만 통해서만 전달되지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북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널리 알고 하느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누리게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느님 하나뿐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예.
1: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꼭 알고 꼭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요. 언젠가 이 방송을 듣고 그 소망에 대한 어떤 한 점의 불씨가 일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이 시간 마이크 앞에서 모시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머저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의 여정들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 함경도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고향 북녘 땅에 갈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만나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여정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남과 북에서 또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비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일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창조주,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승리의 매 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4: 네.
3: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5: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리로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극동방송 약 5년 전 러시아에서 이 땅에 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 오늘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24시간 밤낮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 땅에서의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 희망의 소리를 함께 하려고 해요. 20대의 청년 우리 형제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0: 네. 김준우 형제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남한의 곳곳에 있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또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예요.
1: 네, 반갑습니다.
0: 떨리진 않으세요? 방송 처음이시죠?
1: 네, 처음이에요.
0: 네. 우리 이곳까지 오게 된그 20여 년 동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1: 네.
0: 우리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1: 아, 제 고향은 평안남도입니다.
0: 평안남도?
1: 네.
0: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 근처에 사셨어요.
1: 네, 이제 평양이랑 이제 가장 가까운 도예요.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뭐
0: 네.
1: 수도권이라고 뭐 얘기해도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0: 북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1: 네, 그냥 이제 평안남도도 그냥 지방이긴 해요. 사실 그냥 평양만 이제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양이 수도고 이제 뭐그 외의 지역은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면 평양에 오고 갈 일도 덜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1: 네, 맞아요. 뭐 견학도 가고 뭐 이제 친척 만나러 간다거나 하면 이제 뭐 평양에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0: 우리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1: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0: 그럼 북녘에서의 그 모습, 10대 때 거기서 주로 보내셨을 텐데,
1: 네.
0: 10대까지. 그때 모습이 좀더 생생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준우 형제님이 기억하는 북한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1: 네, 제가 생각하는 북한 땅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제가 제 고향을 상상해 보면 그냥 친구들, 친구, 부모님, 가족, 친구, 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0: 네.
1: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0: 뭔가 어릴 적 추억이 녹아있는
1: 네, 맞습니다.
0: 곳이네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또
1: 네.
0: 교류가 되면 얼른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1: 네, 맞아요.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0: 우리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1: 네네.
0: 또 북녘 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잖아요.
1: 네네.
0: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추억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1: 네.
0: 언제쯤 어디서 들으셨던 거예요?
1: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이제 거의 이제 거의 한 6년 전이긴 한데,
0: 네.
1: 제가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은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어폰, 그 줄이 달려있는 이어폰을 뭐라고
0: 네.
1: 하죠?
0: 줄 이어폰인데,
1: 아,
0: 북한에서
1: 줄
0: 얘기하는
1: 이어폰.
0: 레시바?
1: 레시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꽂고 그냥 이제 핸드폰에 또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0: 갑자기.
1: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연속 이제 플레이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이거 내 핸드폰에 없는 노래였는데 하고 봤는데 이제 그 방송이 켜진 거예요.
0: 잘못 누르셨군요, 라디오 그 버튼을.
1: 네, 뭐 제가 잘못 눌렀는지 저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게 왜
0: 네.
1: 켜졌는지 뭐 아마도 잘못 눌렸을 거예요. 뭐 버튼이.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0: 근데 이게 버튼이 눌리고 주파수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와서는 극동방송인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차차 인식을 하셨던 거겠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방송이지? 라고 느꼈던 건가요?
1: 아, 그게 당시에 한국말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한국 방송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제가 북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정권에 있을 때다 보니까 그 이제 한국 그 콘텐츠나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극동방송인지는 몰랐고 그래서 이건 무슨 방송이지 하고 이제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신앙 관련해서 나오는 걸 보고 아 어떤 이제 종교 방송이라 이러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라디오를 켜고 이제 방송 종류들을 다 봤어요. 거기 뭐 KBS 방송도 나오고 다 있더라고요.
0: 네.
1: 거기 뭐 서울 방송인가 그것도 뭐 있었고 근데 내가 그

0: 때 아 이거 처음에 들었던 방송이 뭐였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극동방송이었어. 그때는 그때 이제 나중에 아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6년 전쯤 러시아에서.
0: 네 맞아요.
1: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주셨나 봐요.
0: 아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때 당시 진짜 라디오가 저는 되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제 핸드폰이.
1: 아 핸드폰이라는 거 자체가.
0: 네 그게 아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뭐 라디오도 못 듣겠지 했는데 그 진짜 우연히 노래 들으면서 그 라디오가 진짜 켜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 극동방송이 켜질 줄은.
1: 어떻게 딱 라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네. 그 앱이 딱 켜졌는데 그것도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는 것도
0: 네, 좀 신기합니다.
1: 뭔가 이 휴대폰을 보급하신 분이 거기에다 맞춰도 제가
0: 네, 아마 뭐 이전에 쓰시던 분이 혹시라도 듣고 있지 않았을까.
1: 그것도 브로커 통해서 다 이렇게 휴대폰 구하신 거겠죠?
0: 왜냐면, 네, 그 맞아요, 맞아요. 그 브로커는 아니고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북한에서 저희 선배들이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1: 진짜요?
0: 네.
1: 그러면 더 뭔가 감사한데요?
0: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 선배 중에서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장담 못하지만 뭐 의연히 뭐 켜지고 그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는 게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1: 근데 처음에 그걸 네.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으려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방송이 그 방송인지 그 느낌을 어떻게 하셨어요?
0: 그 방송이 이제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신앙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는 네.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 나쁘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뭐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심정이 힘들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더 그 방송이 제 뭔가 기억 속에 이제 딱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1: 그 처음 들었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대충이라도?
0: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생각을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성경구절이라든지 하나님이란 네. 단어 그것밖에 솔직하게 이제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근데 제가 뭐 기억을 하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쵸. 우연히 들었던 거라서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1: 뭔가 진행자가 얘기하는 멘트였어요? 아니면 찬양도 들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제 처음에 노래가 나왔다 했잖아요.
1: 네.
0: 노래가 이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게 알았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노래인가 했어요. 그 찬양이 끝나고 이제 어떤 그 뭐 네, 어떤 아나운서님이 이제 하시는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이제 되게 부드러워서 그 뭔가 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1: 뭔가 이 언어를 비교했을 때도
0: 네.
1: 그 조선말이랑
0: 네.
1: 북한말이랑
0: 네.
1: 그리고 여기 표준어랑 비교했을 때
0: 네.
1: 그 차이도 부드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로도.
0: 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보통 한국 뉴스에도 이제 가끔씩 북한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혁명적으로 이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는 이제 너근너근하고 이제 좀 자근자근한 이제 목소리가 그리고 이제 완전 혁명적으로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을 때는 네. 되게 사람이 뭔가 심적으로 너근너근해지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근데 지금 말씨가 이게 투 뒤에 좀 그것만 그렇지 사투리가 좀 있는 거 말고는
0: 네.
1: 되게 노곤노곤 자근자근하세요.
0: 아, 제 목소리요?
1: 네. 노곤 잔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0: 아, 네. 저 지금 이제 일부러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서.
1: 그럼 북한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었어요? 혁명적으로?
0: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뭐 체제가 그런

0: 하다 보니까 좀 씩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1: 네. 상상이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제 북한에서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서야 되고 그 나서야지 이제 뭐 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네. 네 이제 뭔가 아, 저 사람 괜찮네라는 이미지도 생기고 뭔가 당에 좀 충실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하니까 좀 어떤 모임 같은데 이제서는 좀 씩씩하고 좀 혁명적으로 이제 그 웅변 같은 거를 하는 편이고
1: 네.
0: 네 이제 뭐 한국도 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북한은 거의 다 이제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1: 네.
0: 그 많이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1: 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1: 뭔가 이렇게 채널도 아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0: 네.
1: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또 채널이
0: 맞아요.
1: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0: 네.
1: 들려주시고 그렇게 좀 몇 번 더 들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들으셨던 거잖아요.
0: 네네.
1: 그렇게 함께했던 극동방송과의 러시아에서의 그 이야기를
0: 네.
1: 저희가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돌이켜봤을 때 또 어떤 여정이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약 5년 전쯤 이곳으로 건너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할렐루야.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기도응답의 기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기도응답의 기쁨을 명쾌하게 선포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어떤 것을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의 기술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고도의 영적 기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를 모르면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에 영적인 과학임에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의 용장으로 평생 5만 번을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린 분이십니다. 조지 뮬러는 1,500명의 고아를 기르면서도 누구에게 돈을 청구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는 점심거리가 없다고 총무가 그에게 말하자 지금 몇 시나 되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총무는 11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가서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조지 뮬러는 곧장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들의 점심밥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12시가 되자 어디서인지 빵 수레가 덜커덩거리며 고아원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빵이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가 알아보니 때마침 빵 굽는 집 옆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점화되는 바람에 빵을 고스란히 꺼내어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고아원이 떠올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일평생을 기도만 가지고 수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기도응답, 그래서 기도응답은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여정,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천국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또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환경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주위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이시는데 사람의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로부터 5장 8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개 삼촌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침내 왕을 만나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0: 이렇게 금식하면 악한 세력,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저희 강일교회가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지체들, 차세대 가족들의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9절에 나타난 기도응답의 징조는 환경이 변하면서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후 수년간 아기를 갖지 못했던 저희 교회 한 권사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나가는 길에 목양실에 들러 안수기도를 받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응답의 기쁨을 명쾌하게 누리시는 모든 복음의 메아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에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함경남도가 5에서 10mm로, 평안북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과 목포, 제주가 20도, 개성과 대전, 광주, 여수가 19도, 평양과 춘천, 강릉과 대구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 포항이 17도, 강계와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춘천이 32도, 개성과 대구, 광주가 31도, 평양이 30도로 보이고요. 목포 29도, 강릉과 여수, 포항이 28도, 신의주와 부산, 제주가 27도, 강계와 함흥, 해산이 21도, 청진이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명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습관을 잘 가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루틴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좋은 습관을 갖고 살면 그 삶이 곁길로 가지 않고 삶의 장애가 되는 요소가 제거되고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됩니다. 잠언 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씀은 좋은 습관을 형성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앞길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건강을 위해 지니고 있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신앙의 건강을 위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만들고 갖고 계시나요? 바른 신앙적 습관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면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체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도록 훈련함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읽고자 하는 장수를 정해서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만들고 또 극동방송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습관은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권사님은 올해 91세이신데요. 수십 년간 1년의 성

성경을 1독 이상을 하고 계시며 그를 위해 시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눈이 나빠지지 않아 안경도 없이 그 연세에 성경을 읽으신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습관은 삶을 만들고 더욱 그 안에서 감사하는 습관은 그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이 생기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꼭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심하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꾸준하게 형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 9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는 습관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반드시 주의를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습관은 우리의 자산이 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신앙의 이 자산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신앙적 습관을 잘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278장, 새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읽기만 해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우리나라 경계해야 될 줄 아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복받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신앙 생활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죠. 인생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형편, 정신, 육체 이 세 가지로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놨는데 첫째,

형편에 대해서 사람 됨됨이, 즉 건강하고 튼튼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성질이 꼿꼿하고 도의심이 강한 인격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둘째, 재산은 만족할 정도로 지니고 있어라. 셋째, 남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큼 명예를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구비한 사람들도 행복이 없으니 웬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영화배우 에이바 가드넌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요,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유명한 사람이죠. 노래도 잘 부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마음의 초조함 때문에 혼돈과 긴장이 떠날 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스타 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엘리사벳 테일러, 브리짓 바도, 소란과 좌절의 삶을 역력하게 드러낸 사람들이죠. 멜런 만로, 수면제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화와 TV를 휩쓸었던 전설적인 컨트리 싱어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로이 로저, 그 부인 이름이 데일 로저, 아니 이번 로이 에븐스, 데일 에븐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의 비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 가수로 역사상의 위대한 베이스 성악가로서 뽑히는 졸롬 하인스는 행복한 얼굴로 선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첫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께로 절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번째로, 성경을 연구할 때 행복한 줄 아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날그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다. 행복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생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어라. 시편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는.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시편은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10세기 정도의 기록이 된 말씀인데,

사실 시편의 주제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나는 참 부러운 사람들이 찬양대 하는 사람이고 솔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중창이고 삼중창이고 저 악기 다루는 사람을 나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음악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세운 것이 찬양대. 그래서 총알받이로 찬양대가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찬양대 안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산상보음, 마태복음의 산상보음처럼 구약 성경에 역시 시편인데, 제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에 적어도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말씀이 186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186번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기 때문에 시편은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을 때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를 보냈을 때는 복덩어리로 보내고 복을 받으라고 보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대목을 누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즉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그것이 시편 1편 4절 5절에 나오지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퀴즈를 해보면은 알갱이는 그대로 있고 알곡은 그대로 있고 껍데기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데,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회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첫째, 누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악인을 쫓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악인이 누구냐?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 양장로님. 우리 다 죄인이요.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죠. 헷갈려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카운슬링을 많이 해봤는데, 누구나 다 하는데 뭐나 하나.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봐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 하나만 법을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거기는 좋은 차도 가고 오토바이도 가고 별별 사람이 다그 넓은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 짓기를 마음먹고 짓는 사람들 길이나 틈바구니에 서 있지 말고, 바울 사도는 젊은 데모데에게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꼬불꼬불한 길이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데모데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 빛난다는 거죠. 조롱한다고 하는 거죠. 오만 불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도 환영치 않고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화 하나 할게요. 중국의 청나라 때 유명한 정치가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22대 그로버 클리블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홍장을 백악관으로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강요, 상하 의원, 중진들이 다 와서 공식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이홍장은 식사 후에 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못 봤지만 나는 몇 번 봤어요. 제대로 된 만찬에는 포크가 한 대여섯 개 되고 잔이 수없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밥 먹고 손 닦는 은으로 만든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은기명에 담긴 냉수를 이홍장이 식사 후에 손가락 씻는 것을 그걸 그냥 훌떡 들어 마셨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후둥그레졌어. 그때 클로버 클리블랜 대통령이 얼른 자기도 그걸 들어서 마셨어.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 따라서 그걸 마셨어. 사실 서양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하고 서양 사람의 교만한 콧대를 꺾어놓으려고 하는 승산이 이홍장의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 클리블랜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자기 앞에 놓인 똑같은 물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강요 귀빈들은 일제히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조롱하려고 했던 이홍장은 무한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식이 탄로났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에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성품.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행복한 사람의 긍정적인 성품은 즐거워하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Joyful.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 술도 먹지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도박도 못하고 외박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이게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댕긴다. 그런 사람을 내가 덜어봤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기쁨,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기쁨,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다 내 형제가 된 기쁨,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기쁨,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분깃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따져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그 아들은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동네, 자기 사는 시에는 시시콜콜하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썼을까? 술 먹는데 썼고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데 썼을 거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쓰고 거지가 돼 빈털터리가 돼서 직장 하나 얻은 게

회개를 하고 벌떡 일어나서 조그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환영할까? 엄마가 나를 환영할까? 형이 나를 환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 일과가 끝난 다음에 산등생에 올라가서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바라본다. 하루 올라가 보니까 해가 무르칠 무렵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자기한테 오는 걸 봤어요. 저게 틀림없이 내 둘째 아들이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포옹했다 그랬어. 옷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냄새나고 머리에서 냄새날 텐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었어. 그리고 집이 데리고 들어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걸 신키고 옷을 다 갈아입혔어요. 거긴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가락지 그걸 기웃대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간다. 신발을 신긴 것은 사명을 준 거예요. 암만 돈이 많더라도 일을 해야 기쁘지 놀고 먹으면 하루 이틀이지 못 견뎌요. 그렇게 신발 사명을 줬어. 이런 거를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나 같으면 야, 그 삐쩍 말든 닭새끼나 하나 잡아서 줘라 그러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뭐 바깥에서 열심히 노동하다가 아버지 들에서 노동하다가 사람이 들어왔네. 자기 형이요, 전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파티를 열었는데 이 큰아들이 기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아들 형제가 있는데 요셉에는 그런 아들이 아닐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화가 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놈을 저렇게 환대를 해주니 나래도 화가 날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저거 아랑곳하지 말고 들어와라. 안 들어와. 나는 거기서 뭐를 느낀 거 하니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탕자요. 나는 그런 아들 안 키웠어요. 둘 다 훌륭한 아들을 키웠어요. 그건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키웠어요. 우리 애들 괜찮아요. 효자요. 하나님께서 탕자를 참 내가 이걸 보면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키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틀고 잔치를 베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은 홍 목사 아들이 있어 없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죠. thoughtful. 늘 묵상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thoughtful. 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적인 성품을 가졌다. hopeful.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뿌리가 강에 물 흐르는 대로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이 악한 소요보다 낫다 그랬어요. Good hope is better than bad property. 네 번째로 과실 맺는 성품을 가졌다 그랬어. fruitful.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과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인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저더러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 와서 목사님 전도 집회를 해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껴안아 죽은 생각이 들어요. 왜? 야, 그때 철도 없이 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중3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났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 승무원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더라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기도해 줄게 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년에 열매 하나씩은 맺어야 되는데 못 맺은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과실을 많이 맺고 과실이 없는 열매는 인생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성품, beautiful,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요셉 목사가 저희 엄마 88세 어디서 났는지 커피 나무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것도 88년 생신을 축하한다고 써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내가 그걸 마일 지켜보면서 저 잎사귀 마르면 떨어질 텐데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네가 이따금씩 너 또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안 줘도 마르고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식는다고 그러니까 요셉 목사가 그래요. 이거 한 3년 지나면 커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자기 전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잎사귀를 만져봐요. 이게 말랐나 안 말랐나.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도 주고 약도 주고 비료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Beautiful.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으로 형통한 성품, Successful.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 사람은 가는 것마다 다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복덩어리가 돼서 어디 가든지 나하고 가깝게 만나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악인의 길은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가 다 악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자기의 의지도 뜻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죽쟁이와 같은 인생.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심판을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은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의인의 회중에도 악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가라지와 죽정이와 알곡과 죽정이 이런 걸 다 갈라놓는다고 했는데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지에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독자로부터 모집한 내용 소개되었는데 1위서부터 4위까지를 획득한 행복의 정의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 1위,
모래성을 마

0: 악 완성한 어린아이, 걔는 행복할 거예요. 다 모래에서 성을 다 만들어놨어. 두 번째,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엄마, 행복하대요. 셋째, 세밀한 세공품을 장으로 다 짜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네 번째, 어려운 수술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 행복의 비결이. 이 정의들을 보면서 백만장자도 영국의 황제나 귀족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가나 혹은 인기 있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도 빠졌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울까? 이 안에 다 읽어보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된 사람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R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선용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자라나 성숙돼가는 것이죠. 세상은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인내가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요? 아직도 구원받은 자의 초보에 머물고 있진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성숙된 신앙으로 서로 연합해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서울 챔버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전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탈북민 가운데 북방 연구회 김 대표님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건강과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을 몰래 들었고 탈북까지 했다고 하기에 극동방송 직원 체플 시간에 강사로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의 친구가 중국에서 가져온 밀수품 중에 라디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에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끼고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너무 뚜렷이 잘 들렸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마침내 탈북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 대표님은 자신이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전파 선교사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자신도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김 대표님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영방송이 제주도의 6개 안테나를 통한 전기료 월 3천여만 원을 비롯해 대부도의 2개 안테나, 서해 최북단 백령도 중계소, 동해 최동단 울릉도 중계소 등을 통해 북방으로 전파를 보내는데 매월 수천만 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지만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한 번 찾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해 공산권 지역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진정한 가치를 두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음성 외에는 테너 이다녀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참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이 항상 외부에 있다고,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시대와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의외의 경고를 던집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부에 있는 암몬보다 우리 내부에 있는 에브라임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에브라임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에브라임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상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에브라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공동체보다 나를 앞세우는 에브라임입니다. 우리보다 나를 앞세우기 시작할 때, 먼저 생각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쩍쩍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요, 언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고 난 직후입니다. 여러분, 패배한 순간이 아니고 대승을 거둔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몬에게 18년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무려 18년입니다. 한 세대가 거의 지나가기까지 압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 자유를 찾았고 마침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뭘까요? 얼마나 그 시간이, 순간이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은 우리가 누가 더 수고했는지, 누가 더 큰 역할을 했는지 따질 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공동체가 함께 얼싸안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큰 잔치를 벌여도 굉장히 모자랄 그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찬물을 끼얹혀. 그리고 첫마디가 뭡니까? 첫마디가 이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와, 우리가 못 도와줬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우리 민족이 드디어 해방되었고 자유를 찾았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항의가 정당할까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2절과 3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잖아. 입다가 SOS를 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싹 모른 채 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지도를 보면 요단강 그 이스라엘 지도는 좀 아시죠? 저기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요, 요단강 좌와 우, 동쪽과 서쪽에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이 암몬 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동쪽에. 그렇죠,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서쪽에, 동쪽에는 두 지파 반, 그리고 서쪽에는 아홉 지파.

스파 반이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암모니아 나라로부터 누가 더 침략을 당하고 누가 더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저 설교 준비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그렇게 반응 안 해주시면 제가 헤매게 됩니다. 예, 자,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받았을까요? 예,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훨씬 두 지파 반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물론 사사기를 읽어보면 에브라임을 비롯해서 서편에 있는 지파도 공격을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은 피해는 어디서 많이 받았느냐? 동쪽 지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자기의 피해가 덜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쟁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18년 동안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남자의 세계는요, 이게 좀 남자들은 아마 알 텐데요. 학교 다니면서 18년 동안 친구한테 맞았어요. 우리 앞집 친구한테 맨날 맞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덩치가 커졌어요. 내가 저의 친구보다 키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싸울 마음이 생깁니까? 18년 동안 맞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감히 맞짱뜰 엄두가 안 났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평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길라 지파를 입다가 포함된 이 길라 지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평소에 길라 지파를 변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삼류 백성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시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배했던 암몬 자손하고 붙는답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대 안 했겠지요. 만약에 승리를 기대했다면 그들이 앞장서서 먼저 싸움을 붙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막상 딱 붙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기들 평소에 무시했던 길르앗 사람들이 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은요, 전쟁에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중심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눈앞에 뻔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공동체가,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데 교회가 살아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보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지파가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에브라임 지파는 기뻐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까? 어떤 마음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공동체보다 자기를, 나를, 내 부서를 더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그 마음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님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고등부 없으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님비? 와, 표정이 나는 모르는데 이런 표정인데 적어도 제 나이 또래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님비라는 단어는요, Not in my backyard라는 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첫 번째 글자만 따가지고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어딘가는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나 어디는 안 된다는 겁니까? 내 뒷마당, 우리 집 뒷마당 안 된다는 거죠. 뒷마당만 안 되겠습니까? 앞마당에 세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역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님비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 님비라는 게 있는 걸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철학과 사역의 방향에 맞추어서 변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내 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부서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팀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거는 변하면 안 된다는 거고 나의 기득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는 이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오래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예,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도님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처에서 교회를 세우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그 묵묵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사상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분은 부서를 위해서,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름도 빚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사상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였지만 그러나 열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였지만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각 지파가 지역도 달랐어요. 지파의 땅덩어리도 달랐습니다. 지파의 숫자도 달랐어요. 역할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의 언약 공동체였다는 사실,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지만 지금도 각 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차량대로 서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차량 봉사를 하느라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고 있겠지요.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각각의 조직으로 나눠진 그러한 연합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상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우리 사상교회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상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많이라고 말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재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말 필요한 말은 나라는 말이 아니고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입니다. 내 부서, 내 팀, 내 교구, 내 지구, 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상교회, 우리 공동체. 따라해봅시다. 우리 사상교회, 우리 사상교회. 예,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자리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사상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적이 뭐냐? 따라해봅시다. 섬김보다 특권과 경쟁을 앞세우는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입다를 찾아온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 지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장자권을 가진 지파입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엮여 있습니다. 원래는 야곱의 아들이 장자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예. 야곱의 장자는 누구냐면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 자, 오늘부터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 얽히면서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 두 명을 불러서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할 때 뭘 하냐면 축복을 하거든요. 이렇게 축복을 아시죠?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그저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은요 야곱 가문을 이끌었던, 멱살 잡고 이끌었던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장자권을 부여받은 지파였어요. 그분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요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 보셨습니까? 지리상으로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성막 기억하십니까? 성막? 성막이 광야를 이동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어디에다가 그 성막을 딱 세운 줄 아십니까? 실로라는 곳에 세우거든요. 그 실로가 여러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참 대단한 지파입니다. 그저 그런 지파가 아니라 대단한 지파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런 복과 특권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지파가,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막 따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이 권리에 대한 특권의식, 이것은 사실은 피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결과론이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 문제가 뭐냐? 바로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기의 실력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노블레스 말라드,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과시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사기 8장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 전쟁과 미디안 백성과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중심부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특권의식과 그리고 우월감에 젖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경쟁의식에 찌들어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4만 2천 명이나 죽게 되는 동적상잔의 비극,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동적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를 망각한 공동체의 비참한 말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절대 경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비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인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를 따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누가 더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의 노블레스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예수의 마음으로 특권의식과 우월의식, 경쟁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 사상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적은 뭐였습니까? 나보다 공동체를

공동체보다 나를 앞세우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적은요, 성김보다 특권의식과 경쟁을 앞세우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세 번째 적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책임보다 권리를 앞세우는 에브라임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 암몬과의 전쟁에 모든 지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서쪽 지파들은 미온적이었어요. 근데요, 이 모습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공동체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의 핵심 구절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겁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지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지요? 각 지파의 중요성을, 각 지파의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자기 지파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방관하고 전쟁이 벌어져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병든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권리지상주의는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벌레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권리지상주의는 공동체를 내부에서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벌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책임은 정말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권리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누리고 싶은 시대. 사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로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게 여러분 이게 사상 교회가 아니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비전관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맞습니다.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각자의 맡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만 아니에요. 청소년, 청년, 새가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각자 맡아진 역할이 있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특출난 사람 몇 명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겠지요.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겠죠. 누군가는 찬양을 하겠지요. 누군가는 새가족을 섬기겠죠. 누군가는 설교를 하겠죠. 그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할 때에 그때 뭡니까? 건강한 신앙 생태계가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들에게 짐을 계속 지우는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 한들 그 교회는요 딱 미래가 예견되어 있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모두 각자가 자기 능력이 별로 없어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교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상 교회는 오늘 올해로 11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런 교회에 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117년 여러분 117년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상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보다 소망과 희망을 가진 메시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경은요, 몇 사람이 짐을 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짐을 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건강한 신앙 생태계입니다. 에브라임이 지파가 잃어버렸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상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보다 비전관과 같이 아주 좋은 건물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건강한 신앙 생태계입니다. 권리보다 책임을 먼저 지려는 성도들, 받기보다 먼저 섬기려는 성도들, 공동체를 소비하려고 하기보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사상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몬보다 더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에브라임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에브라임, 특권의식과 우월감으로 경쟁하는 에브라임,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에브라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의 복음은요, 그 에브라임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은 그 에브라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에브라임을 밝히 드러내셨고 또 그 에브라임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길, 권리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길, 그리고 경쟁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와 팀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대와 모든 위원회와 우리의 모든 지구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상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목놓아 부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지역사회를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이런 놀라운 미래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온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흔히 변화를 말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을 인용하곤 합니다. 발효하는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는 신랑 예수를 빼앗기고는 살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새 포도주를 이 부대에 담지 않으면 복음도 내 삶도 다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걱정과 염려 혹은 세상 즐거움에 신랑 예수를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예수로 채워진 새 부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긍휼을 누리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문화교회 박종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평화와 번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어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거슬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이 공의를 행하여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고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 함이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내 삶의 현실과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뜻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란 걸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음, 완벽하게 동의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걸음이고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해 몸을 틀고 방향을 틀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아주 특별한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커스 워십의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믿음은 100% 이해될 때, 100% 동의된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침 출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던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일어나 시돈이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다. 라고 나오죠. 말씀만 보면 이미 과부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자신의 아이가 굶어 죽고 있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집에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빵 하나를 굽고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먹을 것을 내게 주라 라고 하는데 그 장면이 이해됐을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떡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100%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성적으로도 상황으로도 경험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불안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작은 한 걸음,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 걸음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마음으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또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이 아침 제가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써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하시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말씀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이 거하신 그 자리, 지금 이 아침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한 줄 결단 기도문 함께 선포하시면서 힘차게 출발하시길

뻑뻑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 또 함께 찬양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출석 문자 기다릴게요.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은지 찬양사역자의 찬양 함께 나누고요. 걸음마 찬양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 할게요.

0: 아침을 열는 아트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1: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플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 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니트의 미학 조세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 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 메시지인 힘.

0: 네,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말씀 묵상과 찬양을 함께 나누는 시간,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수영로 교회 또 찬양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병화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2주 만에 뵀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뭐 분주하게 그 와중에 또 은혜롭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특별히 기억나는 한 순간이 있다면

0: 요즘 제가 보니까 이제 딱 6월이 되자마자 네. 이제 7, 8월에 있을 교회마다의 어떤 여름 그 다음 세대 사역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보니까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가 그 선교 주간으로 오. 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네. 말씀을 듣고 또 단기 선교 파송 예배도 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제가 또 다음 세대 또 찬양 지도한 선생님들이랑 네. 강의할 일도 있고 계속 그런 선교와 어떤 여름의 수련회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모든 교회들이 가장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일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1: 네. 네. 이 선교, 단기 선교, 그리고 수련회, 캠프 등등 이런 뜨거운 여름 이 기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건 그 앞, 뒤 준비하는 시간 맞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다시 또 재정비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미션 썸머를 준비하는 이 기간 더욱더 기도로 동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부산극동방송에서도 우리 여름을 준비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주 뜨거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목사님 김인식 목사님 아시죠?
0: 잘 알죠. 네. 이삭의 축복 뭐 이런 찬양으로
1: 맞습니다. 많이, 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등등의 여러 가지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께서 찬양 콘서트를 여시는데요. 청년제의 말씀그래피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부산극동방송에 놀러오시면 1층과 2층 로비에 청년제의 말씀그래피 선교회의 작품이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김인식 목사님의 20년 찬양 사역이 담긴 그 가사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새기는 이 찬양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극동방송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목사와 청년제의 말씀그래피 선교회가 함께하는 특별 찬양 콘서트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꼭 받아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뜨거운 여름을 준비할 때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은혜로 먼저 우리가 무장되어서 이 여름 뜨겁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2026년의 절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이 또 16일이에요. 6월의 절반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2026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26년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제이와 김인식 목사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찬양 콘서트 이 자리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초청하니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도 이 찬양의 도전, 찬양의 은혜 참 중요하잖아요.
0: 너무 중요하죠.
1: 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초청의 한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찬양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실 텐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또 그 좋은 가사들을 또 청년제이와 함께 켈라그래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여러분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찬양으로 귀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보내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식 전하면서 저희 메시지인 힘 시간 이제 준비하고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몸풀기 퀴즈 준비되어져 있죠. 목사님께서 퀴즈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도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후 놀랍게도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0: 그렇죠. 내 별별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순간마다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네, 예수님께서 기적의 순간마다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몸풀기 퀴즈입니다. 동일하게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0: 이름,
1: 2번
0: 믿음,
1: 과연 무엇일까요? 네,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나의 능력이 너를 고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별별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름일지 믿음일지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과연 이름일까요? 믿음일까요? 힌트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오, 네, 맞아요.
0: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냐면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이것이 힌트입니다.
1: 맞습니다. 들음에서 나는 것. 자, 과연 들음에서 무엇이 날까요? 자, 이름일지 믿음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음에서 나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시간 수현우 교회 김경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33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오늘 몸풀기 퀴즈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 별별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별별에 들어갈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고요. 보기도 드렸습니다. 1번 이름, 2번 믿음. 자,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우선께서 정답 발표해 주시면 바로 문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네, 정답은 2번 믿음입니다.
0: 네,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런 힌트를 주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이것이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3874번님, 4585번님, 4239번님, 2857번님, 6979번님 이렇게 믿음이라고 들어오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9509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믿음 이렇게 보내시면서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0: 네, 하트를 이렇게 세 개나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8891번님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아멘. 그 마음 함께 표현해 주셨고 또 6979번님 믿지 않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번 기말 시험 끝나고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김인식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네요.
0: 네, 딱 마침 아마 이번 주가 제일 기말고사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 마치고 금요일에 후련한 마음으로 함께 놀러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콘서트 신청하실 분들은 찬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0317번님 수영로교회 53교구 김기덕 집사입니다 하시면서 믿음 하면서 정답 보내주시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김기덕 집사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요.
1: 맞아요. 집사님 한번 제게도 오셔서 인사해 주셨는데
0: 네.
1: 그 택시 드라이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극동 방송 들으시면서 네. 이렇게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또 타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내내 또 안전하시고 또 은혜되는 방송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덕 지사님. 택시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시는 것만으로도 실은 전도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 복음방송에 들리는 거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믿음 이 퀴즈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주제가 어떤 주제일까요?
1: 네, 오늘 주제가 바로 기적과 순종. 입니다.
0: 네, 오늘 기적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묵상의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서둘러서 한번 이 본문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 그렇죠.
0: 이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는

0: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실은 밤새 고기가 안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1: 네, 우리가 이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난 것 같은데 절대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1: 네,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네,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끝에서 정말 그것이 내 힘이 다 빠지고 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끝에서 시작하시는 예수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다시금 묵상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1: 그렇죠.
0: 내 삶에 적용해보면 어떡하라는 거지? 혹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어요. 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1: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집니다 할 때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던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하신 그분,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표현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의미란 사실. 또 이 누가복음 5장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포인트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삶에 적용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큰 변화, 당장에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엄청난 변화만이 큰 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소중한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은 무엇일까요?
1: 우리 기적하면 진짜 피디님 말씀대로 대단한 거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일상이란 단어 일상이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이 햇빛을 또 누리면서 무언가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것을 할 수 있는 일상 자체가요. 여러분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최근에 한번 아프셔서 병원 생활을 4, 5개월 하셨는데 4, 5개월 병상에만 누워 계시니까 이 근육이 다 빠지셔가지고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걷던 것도 안 되셔서 지금 요즘 재활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걷는 거, 식사하는 거, 우리의 일상이 그게 기적이구나. 내가 오늘도 일상을 살아내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큰 은혜예요. 또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 아무렇지 않게 내게 주어진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기적이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기적과 순종 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기적 내게도 지금 임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순종, 실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순종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마음이 찔릴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순종의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내가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순종의 마음은 있는데 망설이고 계신 분들, 우리 그분들에게 오늘 격려의 한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여러분 아마 어떤 큰 일들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딱 있네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인 힘, 오늘 기적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찬양 함께 나누고 잠시 후에 오늘의 본문 함께 나누고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의 묵상 본문 그리고 결단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본문 말씀과 또 결단 기도문 이미지 파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믿음이 필요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순종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적과 순종을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결단 기도문 이미지 파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마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0: 오늘의 말씀 묵상 포인트 김경화 목사님께서 나눠주십니다.
1: 아, 여러분 오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가 어떻게 보면 어부로서는 자기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텐데 밤이 새도록 했는데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또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것은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내 삶에 내가 해도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런 벽에 좀 허덕이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그 기적을 겪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기적을 경험한 그는요 어떻게 순종했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저것 남겨두고 부분만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기적과 순종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이미지 파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그리고 결단 기도문 이미지 파일 링크 주소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거하신 그 자리에서 지금 또 오늘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 좋을 찬양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 가사 그대로 만들어진 곡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끝에서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419번님, 4840번님, 4527번님, 7014번님, 1150번님,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그 마음 함께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상 이제 저희가 방송 이제 1분여 남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네, 오늘도 역시 은혜가 제 안에 또 부어지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이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내용 같고 여러분 정말 끝에서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상에서도 누리시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0: 아멘. 저 또한 계속해서 도전이 되는 한 말씀. 끝에서 시작하시는 예수님. 저도 오늘 붙잡으면서 이 하루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힘차게 살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순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또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리는 찬양 콘서트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귀로 듣고 눈으로 새기고 마음으로 새기는 귀한 찬양의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샵 0933번으로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 이 마음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직의 겸디 김견 PD였고요.
1: 주영도 교회의 김병화 목사였습니다.
0: 네, 목사님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
1: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

0: 자주 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꾸며낸 것이요 거짓이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깨달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움과 허탈감에 빠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슬픔과 절망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로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슬픔과 자책감에 제자들은 낙심에 빠져 제 갈 길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거나 숨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다가오면 낙심하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낙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다가올 핍박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숨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혹은 가정의 문제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공포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낙심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상세히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어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낙심한 이유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이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약속을 듣고 받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세상의 유혹이 오면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환상이나 지나친 기대로 인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수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먹어 보이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그대로 순종하여 평상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위기가 다가오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고 낙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위기가 닥쳐와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은 절망과 아픔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신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낙심과 좌절, 슬픔의 길을 가는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는 사망과 절망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실망하고 낙담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신이 나타나서 이야기도 하시고 떡도 떼어주었지만 처음에 이두 사람은 눈이 가리워져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봤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실망과 좌절로 영안이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 마음이 감동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성경 말씀을 인하여 마음 깊은 곳에
형언할 수 없는

0: 는 뜨거움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회개의 뜨거운 눈물, 은혜의 뜨거운 눈물, 사명의 뜨거운 거룩한 열정이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처럼 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하고 깨달아져야 하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공허한 마음, 슬픈 마음, 절망한 마음을 새롭게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계속 뜨겁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안이 닫혀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안이 띄어져야 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은혜로운 가사가 있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작곡한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안이 띄어져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감동으로 작사한 것이 바로 이 찬송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구약에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원망과 탄식이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절망은 희망이 됩니다. 불신은 믿음이 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 삶은 주님의 뜻 가운데 더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교제할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과 같이 오늘날 주님의 영이신 성령과 은혜 안에 교제하고 교통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이게 되며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땅의 오물을 먹고 흙을 먹는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창공을 날아다니며 사랑의 꽃과 은혜의 꿀을 먹는 나비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청현재의 말씀그래피 선교회와 부산 극동방송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3회 청현재의 찬양 캘리그라피전 감사예배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야곱의 축복 등의 김인식 목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7118-61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영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1-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교회 희망연합이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덕교회에서 강소교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은샘공동체 이병승 목사와 오두막공동체 이재영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32-3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사직동교회에서 6.25 76주년 구국기도회 및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크리스천 3040 무브먼트 허리업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백양로교회 비전센터에서 3040 허리업 연합집회 허리업 무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72-16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평안함을 느낄까? 그건 보통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내 자신이 그런 걸 얻었을 때 원하는 게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졌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아직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저는 미스 코리아처럼 정말 예쁘고 날씬한 그런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철이 덜 든 겁니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로또에 좀 당첨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내 평생 돈을 마음대로 못 써봤는데 돈을 펑펑펑펑 좀 마음대로 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평생 숨어 다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생의 또 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가졌다.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하고 산다. 그렇다면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그리고 늘 갈등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갈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원한 대로 하고 싶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고 뭐 평생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만족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평생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과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처드 이스톨턴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아무리 소득이 늘어나도 일정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면은 그 이상 뭐 올라가도 더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역사상 위대한 심리학 연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만족감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남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부남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과학과 심리학과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통장의 잔고가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게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만족과 그런 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완전하게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내 감정, 내 생각만 가지고 주장한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관계,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한 번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한 헌신과 그리고 교제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 이렇게 수많은 생각과 그리고 또 기다림 속에서 그래서 이제 피어나는 가장 눈부신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 아가서, 벌써 솔로몬의 아가서가 기록된 지가 벌써 3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년이 지난 이 사랑의 노래가 지금도 최고의 노래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제 술람미가,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샤론의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아 백합하여 샤론의 수순하여 하니까 우아하게 들려오지만은 원래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이 샤론 평야에 보면은 이런 모를 둘 꽃들이 봄이 되면 쫙 피는데 그 꽃들을 밟으면서 이런 모를 꽃들을 밟으면서 사람이 지나가고 양떼들이 지나가고 소떼들이 지나가는 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들판에 흔히 피는 야생꽃이에요. 제일 못생긴 호박꽃 중에 호박꽃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진 할미꽃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원래. 그러니까 슈라미 여인 포도원지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지기 소녀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신랑이 펄쩍 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응? 다른 꽃들을 전부 당신을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나무 잡목에 불과해요. 오직 당신만이 향기롭고 눈부신 백합화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랑의 사랑에 이 압도를 당하면서 이제 출람미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3절도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내 사랑은 사과나풀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전부 말라 비틀어진 풀이파리 뿐인데 당신은 이스라엘 떼약볕을 가려주고 단물을 주는 사과나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한여름에도 당도 최고의 꿀수박 한 통이에요. 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바로 이런 최고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슐라미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기쁨과 황홀함감에 이 빠져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그러면은 언제였던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다시 구속사를 통해서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토록 완벽한 사랑의 미래를 나눌 수 있었던 제가 언제였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쯤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꼭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궤를 잘 모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되고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짓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전쟁의 신이었어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보면은 다 그렇지.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다윗을 항상 붙들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런데 이제 왜 뭐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을 짓는다고 온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백성들의 힘이 성전 쪽으로 몰리게 될 때 이들이 공격을 해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때를 딱 보고 이때를 보고 들어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됐대. 성전도 못 짓고 전쟁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솔로몬 때에 가서 하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비쳤는가? 전쟁에 능하신 거룩하신 신인, 거룩하신 용사,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비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부터는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이듯이 평강의 신, 평강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봄이 이때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가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성전이 점점 완공되어가는 지성소에 솔로몬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절대적인 황홀한 기쁨을 이 솔로몬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두 팔로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 팔로 쫙 안아주시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솔로몬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찾아오는 평안이겠죠. 그래서 잠잠히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세미하고 압도적인 사랑과 역동적인 사랑, 이것을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장으로 두려워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우리는 인생에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산들을 넘고 넘어 평생 산을 넘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겠죠. 고난의 산이 있을 것이고 질병의 산도 있을 것이고 죄로 인한 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산들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제일 큰 산은 탐욕의 산, 욕망의 산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산들을, 첩첩산들을 단숨에 넘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질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아 하면서 달려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탐욕의 산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그리고 내 안에 욕망의 산들과 고민의 산들과 고통의 산들이 너저분하게 너절되어 있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산을 뛰어넘어서 질주하듯이 다가와 내 사랑아 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감미로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듯 맞듯 마치 호흡하는 소리와 같이 세미하고 예민하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던 내 숨소리, 거친 숨소리와 마음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내 귀는 딴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간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속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들어야지 순종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때 그 신비로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마당 한 구석에 조그마한 하단에 봉순화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6월 말부터 하단에 봉순화가, 붉은 봉순화가 예쁘게 피어납니다. 예전에 봉순화가 주로 뭐 어디에 서였습니까? 네일 아트에 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딸이나 자매에게 손톱을 빨갛게 봉순화 물 들이기 위해서 찧어가지고 손톱 위에 올려가지고 천으로 둘둘둘 말아가 사고, 하룻밤만 지나면은 풀어보면은 손톱이 모두 다 봉순화 빛으로 쫙 물들어 있는 봉순화 네일 아트.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물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로 바뀌는 것은 뭐 스스로 자기 의지로 막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두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겉모습 위에다가 종교라는 탈을 씌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지요? 부부, 그러니까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까이 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온전히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새가족들을 섬기고, 삶을 나누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주님의 모든 것들을, 형상을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일지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위대하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뼛속까지 새까만 오골계와 같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충만합니다. 이기심이 충만합니다. 언제나 욕망과 탐심 속에서 갈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늪 속에서 우리 주님이 팔을 뻗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건져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왜, 어떻게 나를 건져내셨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고독을, 내 슬픔을, 내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네 고난을, 네 고민을, 네 염려를, 네 죄악을, 네 질고를 내가 다 담당했다.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라는 차가운 겨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겨울을 통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었고, 피곤해서 그냥 나가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속에서 같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런 말씀이 떠다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 지갈 길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는 이 길은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시고 내 고난과 역경과 제약을 다 담당하시고 지금 내 사랑아 함께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 담당했다. 너의 연약함도 내가 다 담당했다. 네의 부족함도 내가 다 담당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이나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지살길로 가버렸던 연약한 제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도 같이 그렇게 처형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떨었던 인물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다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너를 정죄하던 고통스러운 심판은 다 끝났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네 영혼의 춥고 시린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다 거쳤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다. 이제 너 인생의 생명의 꽃이 피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가 왔구나. 그러니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생명과 능력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 더 이상 각오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 있지 마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다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나긴 영적인 정쟁과 방황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고독의 비 이제 끝났다, 슬픔의 비 이제 끝났다, 고통의 비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성전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제약을 다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전에 제자들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깨우시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은 같이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이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나누어 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란 말입니다. 가지 끝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랑 되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아, 나와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대로, 그냥 내 관념대로 살아갔을 때는 먼지만 수북히 쌓이는 집구석처럼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진

0: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들어오는 그 마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돌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들려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찬란한 유월의 꽃향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빛인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꽃빛으로 물들어서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꽃빛으로 물들어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드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믿음에나 아멘하십시오. 주님께 점점 봉숭아 잎이 물들어가듯이. 아멘입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감사로 날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영광스러운 신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고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하나님은 큰 무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리에서의 그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20년째 교회 주차 봉사를 해오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매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웃이 생겼습니다. 작은 충성이 한 영혼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0: 자리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기쁘게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양에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이사교회 남수호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이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시온산을 향하다가 아름다운 궁궐 앞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입구 양면에 무시무시한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이 순례자가 기겁하며 도망치려 합니다.
1: 네, 참 위태로운 순간이죠. 그때 성문에 서 있던 문지기가 순례자를 향해 아주 중요한 조언을 건넵니다. 문지기의 이름은 바로 깨어있는 자였죠.
0: 맞습니다. 그는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있으니 겁내지 말고 길 한가운데로만 똑바로 걸어오시오라고 외치죠. 사실 사자가 묶여있다는 걸 알아도 그 위협적인 소리 앞에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삶에도 이런 사자와 문지기가 늘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이 사슬에 묶인 사자처럼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곁에서 현혹되지 마라. 주님만 똑바로 보고 그러라. 알려주는 문지기가 있다면 우리는 시온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믿음의 선배나 동료들이 바로 그 문지기들이겠죠?
0: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듯 저 또한 누군가의 문지기가 되어서 사자의 소리에 위축되지 말고 곧장 오십시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다짐도 해보네요.
1: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지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주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위협하는 사자가 아니라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주님을 보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0: 아멘.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발을 멈춘 지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그 손을 꽉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좁은 길을 지나 주님이 예비하신 궁궐에 이르는 승리의 하루를 우리 모두 같이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조찬미가 부릅니다. 같이 걸어가기.